0: Yes, and time now for our favorite portion. Shout out!
1: Shout out!
0: 안부의 시간입니다.
1: 네, shout out to Corfield family, Kuya Elmer, Abel, Sis Winnie, Irene, Trixie, Lynn, Maria, DJ, Jaja, and Olivia who just arrived here in Korea.
0: Yeah.
1: And also to Sir Ed of CDO, Songful Music Studio in Medina, Jam Onyez of CDO also, Anime in Singapore.
0: And, my Singapore.
1: Yes, meron tayong Singapore. And of course, don't forget the 5th Grand Alumni Homecoming of Medina National Comprehensive High School on August
0: 22, 2026. Wow. Yes, don't forget that one. Yes. And we want to say hello to our hardworking EPS workers in Iksan, Gimje, Gunsan, Jeongup, Namon, Wanju, Jinan, and even here in Jeonju. Keep safe at work.
1: Mm-hmm. Keep safe. And warm greetings also to all Filipino students studying in Chungbuk Universities. Study hard and continue making your families proud.
0: Uh-huh. And hello to our Filipino families listening together this afternoon. May your homes always be filled with love and peace.
1: And if you have birthdays, anniversaries, community announcements, comment them to Chunbo Kabayan Shoutout poster on Facebook. Gumagala po ang poster namin. Check nyo po.
0: Yes. And we'll gladly read them for you here on Chunbuk Kabayan On Air. Yes. And now it's time for our song request portion.
1: Yes. Mm.
0: We have a caller on the line.
1: Yes, we have.
0: Yes. Hello. Welcome to Chunbuk Kabayan On Air.
1: Yes, caller, please introduce yourself.
2: Yes, magandang araw po.
1: Magandang araw.
2: Kabayan.
0: Wow, entertainer.
1: Wow. Sir Elmer, thank you for calling. And where are you calling from?
0: Yes. Wow, o, diba?
1: Lapit sa Seoul.
0: Oo, diba dati jumbok-jumbok lang tayo. Tapos ngayon may Seoul na tayo. Thank you, Sir Elmer. Kasi ano, pinaunlakan mo yung ano, diba? Tumawag ka talaga. Grabe.
1: Salamat.
0: 네, 여러분. 네, 지금의 전화를 하신 분은요. 엘머 씨랍니다. 네, 엘머 씨인데요. 필리핀 분이시고 지금은 서울에 계신답니다. 네, 저희는 원래 전북에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분은 아 그래도 전북 가봐야한 온에어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이분의 비자는요. E6 비자랍니다. 이분도 똑같이 엔터테이너.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악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다루시고
1: 기타
0: 와우 그리고 노래도 잘 하시겠죠?
1: 잘해요.
0: 너무 좋습니다. 네.
1: So Sir Elmer, ilang years ka na dito po sa Korea?
0: 네, 질문은요. 엘머 씨가 한국에 사신 지 얼마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아, 아까 아, 또 아이 매기 그모나 달아온 타고나.
0: More or less 20 years.
1: 20 years.
0: Wow.
1: Wow.
0: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은요, 엘머 씨는요, 거의 20년 정도 한국에 사셨답니다. 와우.
1: So, Sir Elmer, 안녕, 마피나가카발라. So, Sir, 안녕. So, Sir, 안녕, 피나가카발라한 모 디트 사코리아.
0: ulitin mo ngayon, sir, kasi pumasok ulit, sabi ko. Sorry, Sir Elmer, ulit tayo.
1: So, Sir Elmer, anong pinagkakaabalahan mo po dito sa Korea?
0: 네, 질문은요. Elmer 씨는요, 또 요즘 한국에서 뭐 엔터테이너이시긴 한데, 또 혹시 이렇게 취미나 하시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아, 아까 보면 아이 이상한 legal worker with working visa 보 dito sa Korea bilang isang entertainer.
0: Yes, at bilang entertainer, so usually sir, ano yung mga ginagawa mo? Where do you work or ano mga?
2: Tumutuktok po ako sa isang hotel.
0: Wow. Grabe. Believe ka talaga sa ano, no? Talento ng Pilipino, no? Grabe.
1: Singer and
0: Yes.
1: guitarist, is it?
0: Singer and guitarist. Ne.
2: Singer,
0: Kreso.
2: guitarist, playing saxophone.
1: Oh, wow.
0: Saxophone, wow. Grabe. Kabilib naman, di
1: All around
0: ba?
1: na.
0: All around. Oo, grabe sa instrumento, di ba? Ne, 여러분들도 아마 또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분도 색소폰을 잘 다루신답니다. 기타도 잘 다루시고요. 노래도 잘하시고, 요즘, 엘머 씨는요, 호텔에서 이렇게, 엔터테이너라는 일을 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1: So, Sir Elmer, may nami-miss ka ba sa Pinas?
0: Oh, ne.
2: 말하네요.
1: Marami.
2: Sige po. Sige.
0: Ulit tayo dun sa part na yun. Sorry.
1: Sir Elmer, may nami-miss ka ba sa Pinas?
0: Ne, 질문은요. 그럼 엘머 씨는 이제 한국에 사신 지 이제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필리핀에 있는, 이런 사람이나 장소, 뭐 물건 이런 것들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혹시 있는지 묻고 싶어요.
2: Yes, marami akong namimiss sa Pilipinas. Pamilya,
1: Siyempre.
2: mahal sa buhay, maingay na Manila, pero masarap sa tenga.
0: Manila.
2: Pagkain, ng Philippine food. Yung
1: Oo,
2: mga namin sa Pilipinas.
1: Philippine food talaga.
0: Talaga
1: Wow.
0: namang ano, no? Pamilya talaga yung nauna, no?
1: Siyempre,
0: Kapag ano, anong
1: oo.
0: nami-miss mo lagi tanong natin, pamilya. Iba kasi talaga yung nakatira ka sa ibang bansa.
1: Oh, malayo eh, no?
0: Iba,
1: Minsan lang tayo
0: iba.
1: nakakauwi.
0: Iba talaga. Ne. 그래서 저희가 엘머 씨께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요. 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래 사셨는데 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로 대답하셨던 게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또 누구나 아마 가족이 그립다고는 하실 것 같아요.
1: Family.
0: 네, 가족이라고 하셨고, 또, 마닐라, 이렇게 너무 특별하게 마닐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닐라는 시끄럽고 소음이 많고 그런데, 그 소음이 왠지 그 귀에서 익숙해지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름다운 소음?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 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음식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1: So, Sir Elmer, anong mga natutunan mo habang nandito ka sa Korea?
0: 네, 질문은요. 엘머 씨는 한국에서 사시면서 당연히 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2: 예, 참 많은 명 나서 좋은 데서 서울에 오는 날이 다니라 꿀조롱 이봐 아싸 방아 필리핀어 나도토리 나 공무 비싸 막 시가스 랑 사비
0: 아이고, 막이 인디펜던트.
2: 마긴 인디펜던 예서 양 방아 나도토 사 코리아
0: 그야 아노 노 talaga naman kultura wherever you go. talagang yung
2: Yes.
0: culture talagang unang ano natututunan natin makisama sa kultura
1: Isama.
0: nila no
1: Tsaka
0: ne
1: yung language pala.
0: language kasama syempre dun sa kultura na aralin mo
1: kailangan.
0: tapos yun nga dahil nga mag-isa ka lang dito mag-isa si Sir Elmer natuto din siya talagang tumayo sa sarili niyang paa parang ganun independent nga ne 그리고 아까 질문에 답이 뭐냐면은요 엘머 씨는 첫 번째로 배웠던 게아 문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culture. 근데 이제 그 culture 안에서 거기에 언어가 들어가 있고 이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것들도 다 배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누구나 또 우리 이렇게 다른 나라, 타 지역, 뭐 해외에 가면은 또 이렇게 홀로 서는 거 있죠. 이 독립적인 이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다 배우는데 엘머 씨도 역시 그거를 배우셨답니다.
1: Sir Elmer, medyo matagal na si Sir Elmer dito eh. 20, 20 years,
0: Yep.
1: mga ganon. So, anong message mo, Sir Elmer, mo sa mga kapwa nating Pinoy dito sa Korea?
0: Yes, and the question is in Korean. 네, 혹시 필리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네, 이 혹시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엘머 씨?
2: Yes, so, ang mensahe ko sa kapatid Pilipino ay lagi magdasal, magmahalan tayo.
1: Tama, tama.
2: Korea. Whether na ano man ang reliyon mo, ano man ang paniniwala mo, sa politiko, ay irespeto natin ang bawat isa. Yun. Yung mag-ipon,
0: mag-ipon.
2: Para sa pamilya.
0: Yes.
2: Mag-ipon.
0: Oo. Eh, nandito ka na nga rin lang, di ba? Alam, maglakwatsa ka. Mag-ipon ka talaga.
1: Mag-ipon.
2: Tayo nga, mag-buhay dito sa Korea.
1: Speaking of ipon,
2: para sa pagtanda
0: natin. May gustong sabihin si Sir Jasper sa Elmer. Ako rin, parang na-curious ako.
1: Sir, speaking of ipon, magkano ng ipon?
2: Ano yan?
0: Hindi na narinig.
1: Magkano ng ipon mo?
2: Sapat lang upang
0: wow.
2: Tingnan ko ang aking pagtanda.
1: Millions yan. In Korean, million.
2: Kailangan natin ng medical.
1: Tama. Yan talaga pag nagkasakit ka. No?
2: Para meron tayong mayang mahuhugot.
0: Baja mahuhugot. Oo. O, diba? Natuwa naman ako dun sa tanong. May ilan ang ipon niya. Tapos biglay sabi niya, ano daw yung tanong? Kala ko nabingi siya dun sa tanong. Tuwa naman ako. Ne, 여러분, Joy Elmo 씨께 물어봤던 게 뭐냐면요. 필리핀 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우선은 이제 기도하는 그 습관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또 이제 그 외국에 오면은 그러면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은 저축을 하란 말입니다. 저축 막 이본. 네, 왜냐면은 뭐 한국에 와 있으니까 또 이제 타지에 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왔냐고
1: 맞습니다.
0: 당연히 그렇죠. 일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저축을 하고 그래야 나중에 혹시 뭐 이런 건강적인 이런 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는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교가 무엇이든 뭐 이런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든 간에 존중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교가 우선이다. 뭐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아이디어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답니다.
1: 네.
0: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Sir Elmo, 메로 ka bang song request?
2: Yes, 'yung 간단히 김범수 보고 싶다.
1: 보고 싶다.
0: I love that song too.
1: 따스한 간단해요.
2: 샘플이 말하면 다행이 미세. 아,
1: 그래서 그래서 napili niya.
0: Yes.
2: My country, my family. My loved ones.
0: Oh, 좋습니다. 네. Wonderful choice of songs,
1: yes.
0: Sir Elmer.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And Sir Elmer,
1: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hanks again for calling.
0: Wow, 감사합니다.

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매주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취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포츠 전북에서는 프로축구 소식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전 경기에서 0-1로 패했는데요. 패한 원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체육회 소식을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과장을 연결해서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프로야구 소식, 기아와 SSG 4차전 경기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후반기 리그가 시작되는 첫 번째 대전이었습니다. 역시 이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스포츠 전북. 오늘 첫 코너는 역시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주말 K리그 18라운드에서 전북 현대가 인천의 유나이티드에게 0-1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와 함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네. 또 주말에는 어디 경기장이든 한 곳은 가셨겠죠?
2: 저는 전남 경기다.
1: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축구 협회 이제 현지 현장의 감독 관으로 가셔가지고 경기를 관전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 전북이 인천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혹시 네. 특별한 뭐 징크스라도 작동하는 건가요?
2: 사실 뭐 징크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1: 네네.
2: 인천 인정 감독이 추구하는 그 축구 스타일에 전북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경기력이었다고 보여지고요.
1: 네네.
2: 사실 보면 인천이 지난 9라운드에서도 전북 홈에서 2-1로 또 승리했던 거고 전북이 패했던 그런 경기 양상과
1: 네네.
2: 거의 흡사한 내용이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특히 그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카운터택에 최적화된 제리소 그리고 제리소의 스피드 그리고 패리의 홀더 플레이라고 하는 이 측면의 공격적인 측면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전북이 아쉬운 그런 패배였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1-2로 패했던 그 경기 얘기하셨는데 그때도 아마 평을 윤종환 감독이 너무 전북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대로 네. 두드러진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1: 네네. 말씀하신 대로 올 이제 인천과 두 차례 경기에서 두 번 다 패했는데 결정적인 패인은 또 어떻게 좀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전북이 사실 경기에 그 볼 지배력이라고 하는 볼 점유율이 60%가 넘는 상태의 경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1: 네.
2: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1: 네.
2: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 중에서도.
1: 네.
2: 그 K리그의 여타의 팀들이 전북을 상대했을 때는 내려선 수비들을 통해서 카운터를 준비하는 팀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전북은 그 내려선 수비를 해결할 수 있는 공격의 다양성, 그리고 득점 루트에 대한 확고한 루틴적인 측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1: 네.
2: 그런 것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 득점하지 못하고 실점하고 패배하는 이런 경기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1: 네.
2: 그런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1: 네.
2: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스타팅 멤버들이 좀 변했어요? 한두 명 선수가 변했는데 전술적인 네. 또 구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 전술적 구조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요.
1: 네.
2: 지난 울산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 스쿼드에서 두 명의 선수의 변화를 가졌는데 왼쪽 측면에 김하중 선수하고
1: 네.
2: 중앙수비의 조희재 선수가 출전했다는 것 외에는
1: 네.
2: 뭐 다른 포지션의 변화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제 경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전체적인 양상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2: 사실 뭐 경기 양상 전북이 주도했던 경기였잖아요.
1: 네.
2: 두 팀 다 사실 그렇게 익사이팅하고 공수에 대한 전환 속도가 빠른 경기가 될 수 없는 구조였죠.
1: 네.
2: 인생이 내려섰기 때문에.
1: 네네.
2: 그 구조 속에서 전북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인천에겐 기회가 되는 그런 경기의 어떤 흐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 네네.
2: 어떻게 그 경기를 지배했던 전북이 그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득점이 나오지 못했고 그 득점이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인천에게는 또 기회가 됐고
1: 네.
2: 그 기회가 또 44분에 실점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되었었고요.
1: 네네.
2: 계속 전북이 지금 그 답답한 면을 보여줬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공격에 조금 더 다양성 있게 공격이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모타에 대한 헤더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이때 아쉬운 게 이승우 선수잖아요. 이승우 선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선수가 없었다는 부분도 있고 이 패배에 또 크게 하나의 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렇다면 교수님 그 전반과 후반의 흐름이 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는지요?
2: 전반전에는 경기 자체를 전북이 주도했고요.
1: 네.
2: 주도 홈만큼에 대한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1: 네.
2: 또 우리가 데이터적인 측면도 봐도 슈팅이 5개에 불과했단 말이죠.
1: 그렇죠.
2: 두 네. 굉장히 고심스럽고
1: 네.
2: 또 특히 지금 그 전북 같은 경우는 원정 2연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울산전에서 승리하고 좋은 흐름으로 인천에 갔는데 사실 이 경기를 비기기만 했어도 전북이 정말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었던 것들이
1: 네.
2: 아쉬운 상황이었고
1: 네.
2: 후반 같은 경우는 뭐 전북이 아주 뭐 총 공세를 쳤고요.
1: 네.
2: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득점을 만들지 못하자 이제 김혜권이라든지 또 신의 그 한석진 선수를 투입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공격적 변화를 통해서 득점을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전술적 운영을 보였지만
1: 네.
2: 결국 또 골도 우리가 따라주지 못하고 또 VR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만든 상황 속에서도
1: 네.
2: 득점으로 인정하지 못한 이 부분들이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전북이 이제 경기 중에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데 오프사이드로 무산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정확히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사실 뭐 VR을 저도 직접 현장에서 보진 못했지만 VR을 봤을 때는 업사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2: 우리 출발한 지점에 전북 선수가 앞서 있던 상황들이고 특히 그 모따의 헤더의 두방 이런 것들은 두 개의 득점 같은 게 너무 아쉽죠. 이게 만 득점으로 인정됐다면 뭐 충분히 전북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였지만 이 어점 역시도 뭐 경기 중에 하나 일부라고 봐야 되니까
1: 네, 네.
2: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전반 44분에 치명적인 실점을 내줬는데 그 실점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2: 실점 상황을 보면 그 전반 그 종료 직전이잖아요.
1: 네네.
2: 그때 보면 그 전북이 백라인하고 미드백 간격이 벌어져요.
1: 아.
2: 볼이 됐던 느낌이에요.
1: 네.
2: 간격이 벌어진 순간 안에서 볼이 침투하게 되고.
1: 네.
2: 그 외국인 공격수 페리어라고 하는 선수, 홀드오프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1: 네.
2: 그 선수한테 볼이 직접적으로 볼이 갈 수 있게끔 중앙이 벌어졌다라고, 간격이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고.
1: 네.
2: 자, 그 볼이 또 이청용 선수에게, 아무 이청용 선수 특이한 볼이, 1차적으로 송범우 선수가 맞기는 했죠. 세이브를 했는데 그게 침투하는, 세컨볼에 준비하는 페리터가 득점하면서, 실점하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결국 송범우 골키퍼가 쳐냈지만은 그 볼이 제르소 선수 발 앞으로 갔고 저 제르소를 막지 못하는 전북 수비진이 또 하나의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2: 네네.
1: 네네. 자 후반 24분에 미드필더 오페르단의 슛이 정말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2: 사실 뭐 이날 인천 상대로 가장 완벽한 득점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2: 최전방에 못다가 굉장히 탑점이 높으니까
1: 네.
2: 못다가 연기하는 그런 어시스트 완벽한 어시스트 상황이었죠. 근데 아마 오베르단도 이건 득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슈팅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2: 근데 그게 또 인천의 김동현 선수가 또 그 반전 그 순간적인 타이밍을 통해서 또 이걸 쳐내더라고요.
1: 네.
2: 아 이게 전북이 득점을 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아쉬웠죠. 이것만 따라갔으면 충분히 전북이 경기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1: 그렇습니다.
2: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인천의 김동현 골키퍼가 아주 나르군요. 날려다녀요. 그날 경기를 보니까요. 네네. 답답한 흐름 속에서 정종용 감독이 이제 후반 21분에 과감하게 U22 카드인 김혜건과 한석진 선수를 동시에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2: 네.
1: 교체 이후에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2: 중원이나 측면 쪽에 어떤 에너지 레벨이 바뀌어지면서
1: 네.
2: 전북이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불어넣고요.
1: 네.
2: 김혜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볼의 그 운반 능력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한테 위협을 줬고
1: 네.
2: 또 한석진 선수의 측면적인 스피드도 활용해서 공간을 침투해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역시 뭐 득점까지는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있었고요.
1: 네.
2: 경기 흐름이 바뀌었고 또 경기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전북이 그 전에 교체 전과 후가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1: 네. 특히 그 김희견 선수가 들어왔고 측면에서 주눅들지 않고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 또 찌르는 전진 패스가 인천의 그 인천의 그 두터운 수비를 잘 뚫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석진 선수가 거기에 슈팅을 두 번이나 해때렸더라고요.
2: 근데 뭐 결정적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그
1: 네.
2: 기회가 왔었던 부분들이 득점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그때 만약에 득점을 했다면 이 선수의 자신감이라든지
1: 네.
2: 또 전북이 또 앞으로 리그를 끌어가면서 어떤 교체 자원의 활용에 대한 선수적 운영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석진 선수도 상당히 그 고등학교 학생인데도 장래가 상당히 희망을 걸어도 되는 그런 공격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2: 그렇습니다. 네.
1: 네네. 자, 이제 아쉬움을 털어내야 합니다. 이제 바로 내일 오후 7시 30분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 한화 시티즌과 19라운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2: 네.
1: 지난 5차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대전전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2: 사실 뭐 저는 뭐 전부 이기는 걸로 항상 예상을 해가지고 또 항상 그렇고 있는데
1: 그렇습니다.
2: 사실 뭐 전북이 반드시 우승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 홈에서 반드시 반등을 해야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경기가 아마 대전 경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5라운드에서는 대전에게 1대0으로 승리했었죠. 이동규 선수가 득점하면서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번 지금 전북도 패한 상태고 대전도 이 앞에 울산과의 경기에서 2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난 상태거든요. 둘다 지금 승리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일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이제 또 주말에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20라운드 경기 원정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2: 네네.
1: 10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이제 3대 2로 짜릿한 대역전승을 거두기는 전북이 했는데 이번 포항전 원정 경기 필승 전략을 좀 주시죠.
2: 사실 뭐 대전에서 좋은 대전 경기에 좋은 경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있는 그 경기 포항과의 경기. 포항 굉장히 까다로운 팀입니다. 공수에 대한 밸런스라든지 수비의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또그 이호재라는 또한 선수에 대한 높이, 힘 이런 데 굉장히 까다로운 팀 중에 하나가 또 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라운드에서는 포항을 통해서 전북이 반등하는 기회, 좋은 흐름으로 1승기를 가져갔다라고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 경기도 또 그런 흐름 속에서 전북이 좋은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이두 경기를 이겨서 지금 서울과의 승점 차의 간격을 좀 좁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오늘
2: 네네.
1: 감사합니다.
2: 네.
1: 자, 우리 교수님하고 전북현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내기 한석진 선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새내기 한석진 선수는 지난 토요일 인천과의 경기에서 이승우의 공백 속에 전북이 꺼낸 카드, 2007년생 19살 영생고 학생입니다. 한석진 선수입니다. 비록 팀은 0대 1로 패했지만은 후반 교체 투입 직후에 과감한 슈팅을 날린 그의 발끝을 위기의 전북이 앞으로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자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개인적인 것을 좀 소개한다면은 2007년생이고요. 만 18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을 했고요. 키는 174cm로 날렵하고 탄탄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공격수입니다. 측면 윙어로 아주 활약이 고등학교 시절엔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출신 학교는 제주 서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금산중학교, 전주 영생고등학교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북 유스가 키워낸 특급 선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전북현대의 유스 시스템을 고스란히 밟고 올라온 선골 유망생입니다. 고등학교 신분임에도 성인 선수들과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4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부 리그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또 폭발적인 스피드도 갖고 있고요. 과감한 돌파력도 지니고 있다고 하는군요. 주 포지션인 윙어의 특성을 살려서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과감한 드리블과 돌파 능력이 압권입니다. 체격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낮은 무게 중심과 빠른 발로 활동을 하면서 상대 수비 빈 공간을 흔드는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군요. 또 한 가지는 높은 볼의 결정력, 그다음에 슈팅에 아주 정확도가 좋은 선수라고 합니다. 지난 7월 18일 인천전에서도 교체 출전하자마자 짧은 시간 동안 팀 내에서 가장 날카로운 슈팅 두 개를 기록하면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데뷔전 직후 인터뷰에서 무조건 데뷔골을 넣고 싶다. 그러나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하는 인터뷰의 그 자신만만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연대가 내일 경기에 앞서서 이벤트 경기가 있더군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유럽에 가 있죠. 이 선수가 이제 월드컵 참여를 하고 휴가 기간을 얻어서 내일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서 팬들에게 인사도 하고 팬 서비스 사인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일찍 나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스프링 쿨러를 통해 가지고 그 전북연대 서포터즈가 응원하는 응원석에다가 그것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서포터즈들은 가시게 되면 가벼운 티셔츠 그런 티셔츠 입고 가셔서 그런 물도 좀 맞아 보시면서 시원한 물을 느끼면서 한여름에 더위를 좀 씻겨 보시고 또 열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그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신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이번이 3주째인가요?
1: 한 지금 8번째, 7번째인 것 같은데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1: 네.
0: 3주 만에 지금 뵙는 거 아니냐고요.
1: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 2주가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저희가 2주 만에 만나니까 멀리
1: 예.
0: 전에 오랜 시간이 지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주 하시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첫 번째 소식이 좀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정부가 그 IOC에 올림픽 화상회의 재개를 요청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유치 도전에 우리 전북이 나선 만큼 이 올림픽 이야기 안할수 없는데요.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라북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와 화상회의 재개를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우리 전라북도에 IOC 미래 유치위원회와 화상회의를 다시 열 것을 제안했는데, IOC와 대한체육회가 일정을 협의하면 빠르면 이달 또는 다음 달에 회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라북도와 IOC는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화상회의를 열고 올림픽 유치 준비 상황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새로 부임한 이원택 도지사가 아주 올림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도지사도 나가서 화상회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1: 아마 이제 실무자들이 막 진행하지 않을까
0: 아,
1: 싶습니다.
0: 실무자들끼리. 예, 벌써 IOC와 이 화상회의를 할 정도라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도 관심이 있고,
1: 예,
0: 또,
1: 맞습니다.
0: 꼭 올림픽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군요.
1: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갈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이 다뤄질까요?
1: 네, 회의 안건을 좀 살펴보면, 먼저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촌, 국제방송센터 배치 계획, 교통 운영 체계, 올림픽 홍보 활동 등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화상회의에는 전라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IOC 관계자가 참석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보고 있을 때는 이 IOC가 2027년 상반기쯤에 이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 중 가운데 전략 대화 대상 도시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지원 체계 구축,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현재 힘쓰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우리 전북은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를 제치고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결정됐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유소년 야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야구장에서 감동 스토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선수는 단 12명. 누군가 다치면 교체도 쉽지 않은 팀이었는데, 화려한 선수층도 없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그 어느 팀보다도 강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전주 완산구 유소년 야구단 이야기인데, 횡성 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한 경기도 내주지 않는 전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6명의 선수로 운영되는 완산구 야구단은 실제 대회에는 12명만 엔트리에 등록했는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선수들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야구 경기에서 12명의 선수로 예선부터 전승으로 우승하는 경우가 좀 어려운데요, 좀.
1: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예선부터 엄청난 기량을 뽐내며 구리시와 연수구, 동작구를 잇따라 꺾고 시조 1위로 준결승에 올랐었는데, 예선 3경기에서만 30점을 뽑아냈고 실점은 고작 8점에 그쳤습니다.
0: 오, 대단하네요.
1: 이는 강한 공격력과 안정적인 수비가 조화를 이뤘던 것입니다. 준결승 경기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는데, 강호인 서울 도봉구를 9대 2로 제압하며 대망의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은 그야말로 명승부였습니다. 수원 루키즈와 맞붙은 완산구 야구단은 6회 말까지 0대 2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었었는데, 포기하지 않은 결과 3대 2로 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이번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0: 저희 그 우리 저 차장님 방송이 끝나면 프로야구 소식 듣죠? 네, 거기 해설을 맡고 계시는 김병철 감독이 완주 유소년 야구단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에요.
1: 아, 그러십니까?
0: 그런데 그 대회에 이 감독님도 어린이 야구단을 데리고 갔는데, 이 완주 유소년 야구단은 4강까지 진출을 했고,
1: 아, 잘했네요.
0: 그다음에 이제 완주, 전주 완산구 유소년 야구단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은 이제 이미 감독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 뉴스가 나간다고 하니까, 아, 정말 잘했다고. 또 잘못됐으면 결승에서 만날 뻔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결승에서 만났으면 더 재밌었겠네요.
0: 그러니까, 아, 그래도, 라이벌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그래도 안 가는 게 낫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옆에 방송 대기하고 있는데,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전라북도가 초등학교 그 야구팀이 10개랍니다.
1: 아직 좀 부족합니다.
0: 아, 그래요?
1: 저희가 좀, 아직은 그래도 초중고 좀 학생들이 좀 많아야 이제 실업팀, 뭐 대학팀 해서 이제 전국 무대에서도 더할수 있는데, 이제 학생 수가 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도 좀 많이 좀 없어서 좀더 많이 저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장님, 그 전라북도가 24개 아마추어 팀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10팀, 그다음에 중고팀이 중학교 5, 고등학교 5, 그다음에 대학교가 4개에서 24개가 있는데, 지금 이원택 그 도지사님께서 11구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구 2부 리그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는 KBO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아마 그 참가 여부를 연말 안에 결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육회가 좀 밀어주세요. 유소년 야구팀 한 5팀 더 만들게.
1: 저희 체육회도 더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실제 어려움이 다 경제적인 여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야구장이 없대요. 매우 부족하답니다. 특히 또이 성인 야구가 있잖아요. 동호회 야구가. 가지고 토, 일은 훈련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이 태산 같아요. 해결해 주세요, 사장님.
1: 알겠습니다.
0: 자, 다음 질문. 이제 호주 청소년 태권도 팀이 전라북도를 방문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호주 청소년 태권도 선수단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 태권도 전지훈련과 전통문화 체험을 진행하며 우리 한국과의 뜻깊은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주 선수단은 전주 남초와 전주 기린중 등에서 6차례 합동훈련을 진행했고, 전북을 비롯한 경남, 충남의 청소년 선수들과 실전 중심의 합동훈련도 펼쳤습니다. 이 훈련 일정이 끝난 뒤에는 전통 예절과 한직뜨기, 아리랑 배우기, 서예 체험 등에 참여했고, 전주 한옥마을과 새만금, 김제 벽골지 등도 방문하며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듯 스포츠는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과 화합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어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한국 국토정보공사 사이클 팀이 국제 대회에서 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는 또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LX 한국 국토정보공사 사이클팀이 양양 국제 사이클 대회에서 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정상급 실력임을 재입증했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 사이클 연맹 국제 포인트가 걸린 대회로 한국을 비롯해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 선수들도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 국토정보공사는 뛰어난 조직력과 경기력을 앞세워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단체 종합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체육대회 또 소개를 해 주셔야죠.
1: 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열기는 무더위도 이겨낼 만큼 뜨겁습니다. 전국 농구선수권 대회가 24일부터 영광에서 열리고, 대통령기 전국 레슬링 대회도 강원도 양구에서 펼쳐집니다. 또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익산시 일원에서 펼쳐지고, 백마강배 전국 한우 대회도 23일부터 부여에서 열립니다. 이 밖에도 검도, 롤러, 볼링, 사격, 씨름, 축구, 태권도, 테니스 종목의 전국 대회도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데, 도민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야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 기아의 상대가 SSG였다는 말씀 일주일 전에 드렸죠. 4차전 경기에서 3승 1패를 기아가 기록했습니다. 아마 기아 팬들은 주말에 아주 흐뭇한 한 주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민철 감독님 또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저희도 사실 이 방송을 기아 방송처럼 방송을 하잖아요.
1: 네.
0: 주말에 아주 기분 좋게 보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우리 특히 안 식구가
1: 네.
0: 같이 TV를 보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제가 좀 늦게 보거든요. 하이라이트 정도로 보고 있으면
1: 네.
0: 오늘 어떻게 돼서 몰라. 좀 기다려봐. 이기네, 이기네. 뭐, 역전됐네. 또 언제 이겼어? 뭐 이런 식으로
1: 예,
0: 변하는데.
1: 저는 저희 딸이, 예, 딸이 관심이 많습니다.
0: 참 야구 하잖아요.
1: 네, 지금
0: 많이
1: 맞아요.
0: 들었어요?
1: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니까.
0: 언제 한번 야구하는 거 봐야
1: 네,
0: 되겠네.
1: 한번 놀러 오십시오.
0: 여성인데,
1: 네,
0: 여성 어린
1: 네.
0: 소년데.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아들이 없던가요?
1: 아들이 지금 23살입니다.
0: 왜 이렇게 차이가 나?
1: 네, 늦둥입니다.
0: 아들은 야구선수가 아니잖아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후반기 첫 경기에서 예상 밖의 장면은, 선발 투수로 나온 오울러 선수, 믿었던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기아의 아주 첫 번째 투수인데,
1: 네.
0: 조기 강판됐단 말이에요.
1: 네. 기아 입장에서는 경기 시작부터 계획이 어긋났었습니다.
0: 네.
1: 올해는 올 시즌 처음으로 5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0: 네.
1: 4와 3분의 1이닝 3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기아의 가장 믿음직한 선발이 흔들렸다는 점이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1: 1회 박성환의 강한 타구가 문제였는데요.
0: 네.
1: 오른쪽 무릎 뒤쪽 을 맞았거든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그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후 제구와 투구 리듬이 평소 같지 않았거든요.
0: 네.
1: 볼넷이 늘어나고 투구수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0: 네. 사실 야구 선수가 다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뛸 수도 없고, 특히 투수들의 경우는 두 발의 그
1: 그렇죠.
0: 밸런스가,
1: 맞습니다.
0: 그랬군요.
1: 네.
0: 그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1: 그렇습니다. 타박상 외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0: 네.
1: 지난 경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겹친 경기로 보는 것이
0: 네.
1: 맞습니다. 올러는 전반기 내내 기아 마운드를 이끈 에이스였던 만큼
0: 네.
1: 다음 등판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그 올러 선수가 워낙 좋은 투수다 보니까 상대 타자들이 다리를 노린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이제 기아 팬들은 그렇게 또할 거예요.
1: 네.
0: 우리 올러가
1: 그랬을까요?
0: SS한테 치는 투수가 아닌데, 아무튼 뭐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타선이 침묵을 했어요.
1: 네, 이날 팀 타선이 4안타에 묶이면서 찬스를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SSG 마운드 공략이 실패하면서 9이닝 동안 단한 점도 뽑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였던 만큼 공격에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것이 패배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우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투수의 다리를 돌면서 타격했다는 건 그냥 지나간 얘기로 말씀드린 거니까
1: 아,
0: 이해해
1: 알고
0: 주십시오.
1: 있습니다.
0: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1: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말은. 근데 아니깐 가끔 투수에게 갑자기 날아가는 볼들이 많아요.
1: 그렇죠.
0: 이가
1: 위험하죠.
0: 사실은 이 방망이를 내놓는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1: 그렇죠.
0: 투수 쪽으로 날아가는
1: 네네.
0: 것이. 그런데 이제 투수들이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감독님 투수 출신이잖아.
1: 네네.
0: 그런 일 없었어요,
1: 저는
0: 타자.
1: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0: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어. 그런데 SSG 선발 투수 아빌라 투수가 말이죠. 워낙 좋은 투구를 내용을 보인 것 같아요.
1: 예, 첫
0: 네, 첫
1: 등판이었다고, 예,
0: 등판이었는데.
1: 저도, 그 변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0: 네.
1: 완벽하게 막아줬습니다.
0: 그러니까요. SSG는 이 아빌라 투수를 아마 보배처럼 여기면서 잘 간다면은 아주
1: 네. 네.
0: 앞으로 남았다면 7, 8승 정도는 할 수 있는. 네,
1: 지금 뭐 정보가 없는 투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아 타선이 침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SSG가 투수 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외국 용병에 대해서. 네, 6이닝 동안 피안타 3개, 사사구 하나, 삼진 8개를 기록한 투수입니다. 자, 후반기 기아의 그 불펜 운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집단 마무리 체제를 갖겠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1: 네네. 네네. 지금 기아는 한 명의 마무리를 맡기기보다는 그날 가장 좋은 컨디션의 투수를 활용하는 총력전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0: 네.
1: 후반기 순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승리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성영탁 선수는 당분간 마무리보다도 중간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1: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투구에 영향을 준 모습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부담이 조금 덜한 6회나 7회에서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성형탁이 본래의 구위를 회복한다면 네. 기아 불펜도 훨씬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 성형탁 선수가 사실 어리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방어율도 굉장히 낮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아마 본인이 스피드가 줄었거나 또는 변화구에 뭔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맞다 보니까 네네. 상대의 전력 평가 팀들이 보통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예, 10개 구단이니까 9개 구단에서 성영탁 투수로 연구를 엄청나게 전략 전문가들이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벌써 익혔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본인이 좀 변화를 네, 줘야 돼요.
1: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예, 어떤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도 아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0: 그러니까요.
1: 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마무리 투수보다는 중간에 넣어서
1: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0: 네네. 네. 지금 중간으로 놓아서 또는 선발도 지금 부상 이후에 안 되니까 이일이 선수 같은 경우도
1: 그렇죠.
0: 결국 이제 중간을 네네. 현재 테스트 받고 있잖아요. 성영탁 선수의 그 중간 역할은 아주 좋은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결국 후반기에 불펜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1: 결국 중요한 것은 역할보다 컨디션입니다. 네. 정혜영, 성영탁, 곽도규 모두 각자의 장점은 분명한 투수들이거든요. 상대 타선과 경기 상황에 맞춰서
0: 네.
1: 가장 좋은 카드를 꺼내는 유연한 운영이 후반기 기아의 중요한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혜영, 성영탁, 곽도규 2위까지도 지금 이제
1: 네네.
0: 또 합류가 돼 있으니까
1: 그렇죠.
0: 아주 막강합니다.
1: 네.
0: 네네. 자, 2차전 경기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기아가 하루 만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 경기는 어떻게
1: 네, 전날 연봉패를 당했던 기아가 공격과 불펜 모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반 난타전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나성범의 통산
0: 네.
1: 300호 홈런을 앞세워 6대 3 승리를 거두면서
0: 네.
1: 시리즈 균형을 맞췄습니다.
0: 네. 자,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역시 나성범 선수였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300호 이날, 홈런.
1: 네, 네, 이날 기아가 낸 6점 가운데
0: 네.
1: 5점을 나성범 혼자 책임을 졌습니다.
0: 네.
1: 1회 선제 2타점 2루타로 공격의 물꼬를 텄고요.
0: 네.
1: 3회에는 역전 3런 홈런까지 터뜨리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0: 네.
1: 중심 타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0: 네, 네. 자, 특히 그 3회 3런 홈런은 의미가 대단했죠.
1: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네. 역전 홈런이 아니라
0: 네.
1: KBO 리그 역대 16번째
0: 네.
1: 통산 300 홈런이라는 대기록이었습니다.
0: 네, 네.
1: 300 홈런이라는 개인의 대기록도 의미가 있지만
0: 네.
1: 더 중요한 건 팀의 후반기 첫 승리를 안긴 결승 홈런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0: 네.
1: 가장 필요한 순간 해결사 역할을 해낸 나성범다운 한 방이었다.
0: 네.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나성범 선수가 이제 최근에 다른 동료들이 약간 슬럼프에 빠지니까 팀을 이끌어가는
1: 네네네.
0: 그런 타자로 변해서 네. 이제 이게 원래 그 실력이에요. 그게
1: 맞습니다.
0: 나성범 선수의 네. 16번째 통산 300호 홈런 타자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자, 9회에는 이제 박재현 선수의 또 홈런도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1: 네네, 맞습니다. 5대3으로 앞선 상황이었지만 2점 차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점수였거든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 박재현이 130m짜리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승부의 사실상 세기를 박았습니다. 젊은 리드오프가 공격의 시작뿐만 아니라 경기에 마침표까지 찍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홈런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그런데 이제 선발 시라카와는 3과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조기에 내려갔는데
1: 네네.
0: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있었는데 타자들이 한 목소리 이제 다 해주는 거거든요.
1: 네네, 그렇죠.
0: 네, 그 시라카와의 그 그날 그 3과 3분의 2이닝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1: 3과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조기 강판이 됐죠.
0: 네.
1: 예, 기아는 빠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의리를 투입하면서 추가 시점을 막아냈고 이후 정혜영, 전상영, 각도기까지 이어지는 불펜이 무실점으로 버티면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0: 네.
1: 후반기 집단 마무리 체제가 좋은 결과로 만든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이날 이제 시라카와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3회 3분의 2이닝밖에 던지지 못했는데 바로 이리 선수가 이제 등판을 하죠.
1: 네네, 복귀전이었죠.
0: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투구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1: 1과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이 없이 삼진 3개를 잡아내는 완벽한 투구였습니다. 구위가 살아 있었고 변화구 제구도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투구 내용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1: 네네네.
0: 네.
1: 투구 내용은 1과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 없이 삼진 3개를 잡아내는 완벽한 투구였습니다.
0: 네. 네. 자, 긴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피칭이었는데
1: 네네.
0: 후반기 기아 마운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1: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이의리가 건강하게 돌아오면서 선발과 불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0: 네.
1: 특히 후반기 순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의리의 존재는 기아 마운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9회 조상우 선수가 나왔는데
1: 네네.
0: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1: 네네. 갑작스럽게 그러면, 네, 비가 네. 많이 왔죠.
0: 네네. 네. 말씀하시죠, 일단.
1: 폭우가 쏟아지면서 1피안타, 볼넷 두 개로 제구가 흔들려 말룩이기까지 이어졌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 아웃칸트를 잡아냈습니다.
0: 네네.
1: 네.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 리드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불펜 전체가 승리를 합작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제가 이제 그 경기를 직접 TV를 봤는데 네네. 조상우 선수가 이제 비가 내리니까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볼을 잡으면.
1: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심리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0: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1: 일단은 뭐 로진을 잘 바르고 최대한 공에 미끄럽지 않은 게 준비를 해서 던지는 게 중요한.
0: 그러면 로진백이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나요? 좀
1: 성진가루가 있기 때문에,
0: 약간 네. 달라 이게 볼에 밀착되는
1: 네네.
0: 그런 반응이 있나요?
1: 그렇죠.
0: 네. 투수 출신이니까
1: 네. 그때 일단 습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물에 이제
0: 물기도 없애
1: 물기도 없애주고 네. 그래서 송진가루를 만지고
0: 엄청 하죠. 뿌리더라고요.
1: 네.
0: 아무튼
1: 필요하죠.
0: 네. 조상우 선수가 아주 그 역전패를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마무리에 그래 잘했어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송진백 때문에 잘 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3차전 경기 기아가 그 12대2로 이겼는데 이날 2연승을 기록했어요.
1: 네, 이날은 기아다운 야구가 나온 모두 나온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선발 내일이 7이닝을 책임을 졌고 타선은 집중타로 12점을 뽑아냈습니다.
0: 네.
1: 여기에 김호령의 명품 수비까지 더해지면서 투수 타자 수비 3박자가 모두 완벽하게 떨어진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이날 승리의 큰 동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1: 역시 승부처였던 3회 집중력이었습니다.
0: 네.
1: 무사 1루에서 카스트로의 적시 2루타를 시작으로 나성빈, 김선빈, 박상준까지 연속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단숨에 5점을 뽑아냈습니다. 한 번 잡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이제 이날 선발 투수는 제임스 네일이었는데 후반기 첫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3회 홈런과 적시타로 2점을 내줬지만 이후에는 완벽하게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0: 네.
1: 7이닝 2실점으로 에이스다운 투구를 보여주면서 후반기 첫 승을 챙겼고 긴 이닝을 책임지면서 불펜 부담까지 덜어줬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날 경기부터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 장면을 좀 말씀해 주시죠.
1: 저는 5회 말 김호령 선수의 수비를 꼽고 싶습니다.
0: 네.
1: 우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타구를 몸을 날려서 잡아낸 뒤 곧바로 1루에 송구를 했거든요.
0: 네.
1: 이렇게 해서 더블 플레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SS의 추격 흐름을 완전히 끊어낸 이날 최고의 명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이 김호령 선수를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때에 한번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1: 네, 어제 인터뷰 하더라고요.
0: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방송에서 우리 좋죠. 공동체 라디오에서 해야죠. 그런데 이제 군산상고를 나오신 선수인데 아무튼 제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비가 말이죠. 선발 내일에게는 큰 힘이 되겠어요.
1: 그렇죠. 네. 내일도 경기 후 가장 고마웠을 장면일 겁니다. 3회 2실점 이후에 자칫 분위기를 내줄 수도 있었는데
0: 그렇죠.
1: 김호령의 호수비 하나로 흐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후 내일도 안정감을 되찾아 7이닝을 책임지면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그날 기아가 기아 타선이 말이죠. 18개 안타를 쳤어요. 뭐 동네 야구인 줄 알았어요. 저는.
1: 무려 18안타.
0: 그러니까.
1: 12득점이었습니다.
0: 네. 네.
1: 카스트로가 개인 한 경기 최다인 4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0: 네.
1: 김호령과 박상준이 나란히 3안타를 쳤고 중심 타선뿐만 아니라 하이 타선까지 고르게 터지면서 상대 마운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0: 네네. SSG SSG의 그 팬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엄청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저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저희 방송은 전라북도 내에서만 방송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기아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1: 인천에도 뭐 기아 팬들이 많죠.
0: 아 그럼요. 네. 저도 있으니까 이 점을

0: 왜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1: 네.
0: 한때 불펜이 흔들리며 역전을 허용하는 위기도 있었지만 선수들이 당황하지 않았고 김도영이 곧바로 동점 적시타를 터뜨렸고요. 8회에는 김원영이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면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마지막에는 카스트로의 투런 홈런으로 승부의 세기를 박으며 4연전 3승 1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네네. 마지막 질문. 어제 타선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 누굽니까?
0: 김원영 선수죠. 네.
1: 딩동댕 말씀해 주세요.
0: 김원영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네네. 4연전에서 13타수 6안타, 타율 4할 6푼 1리, 3타점 7득점, 3도루를 기록하면서 공수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는 결승 2타점 적시타와 도루 2개로 SS 마운드를 흔들면서 네. 승리를 이끈 주역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최근 김원영은 타격은 물론 주루와 수비까지 모두 살아나면서 기아의 상승세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거기에다가 양현종 고참 투수가 또 잘 던져줘서 3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지금까지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더 야구 소식이 한 5가지 질문이 더 있어야 SSG와의 경기 내용을 시원하게 분석해드리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7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봉철이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2: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3: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4: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SNS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올 봄에 바꿨던 사진이어서 지금의 계절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려고 폰에 있는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저장해둔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는데요. 어떤 건 너무 오래돼서 지금의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어떤 건 또 너무 잘 나와서 괜히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몇 번을 넘기다가 예전에 계절적으로 이맘때쯤 찍었던 사진을 프로필에 업로드했습니다. 프로필에 올리고도 괜찮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시계를 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하나 바꾸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을 올릴 때는요. SNS에 프로필 사진을 바꿀 때는요. 일단은 제 마음에 들어야 하고요. 마음에 든다는 건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이 마음에 들게 잘 나왔을 수도 있고 그 사진을 찍었던 시간이나 순간에 대한 기억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요. 프로필 사진 하나 바꾸는데도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겁니다. SNS 지인의 페이지를 보다 보면요. 프로필 사진을 몇 달째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며칠 걸러 하나씩 한 번씩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상황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요. 프로필 사진에 지금의 상황이나 지금의 생각이나 지금의 마음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프로필 사진요. 보통은 SNS 내지는 폰에 요즘은 나를 대표하는 프로필 사진이 있잖아요. 보통 언제 바꾸시나요? 기분이 좋을 때 훌쩍 바꾸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마음이 복잡할 때 바꾸는 분도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왔거나 기념일이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던 날 바꾸기도 하고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예전 사진이 너무 오랫동안 걸어놔서 질려서 바꾸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요. 계절이 달라지면서 그 계절에 맞는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요. 보통 한 두 달? 좀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프로필을 바꾸고 있어요. 기분 전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느낌이 올 때 필이 온다고 하죠. 그럴 때는 기분 전환 겸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두 번 바꿀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프로필을 자주 바꿀 때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본다면 저의 경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막상 사진을 바꾸려고 하면요. 사진을 한참 고르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할지 아니면 좀 어색해도 나답게 자연스럽게 나온 사진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의 계절이나 어떤 지금의 상황에 맞는 프로필 사진으로 할지 그 사이에서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을 프로필로 올리긴 하는데요. 내 마음에 든다는 게 한편으로는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도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서 우선은 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타인,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서 신경이 쓰인다는 건 예쁘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 프로필은 나의 지금의 상황이나 마음을 대변해준다는 느낌도 있다 보니 프로필로 다른 사람들이 오랜만에 나를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느낌 상황을요.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요즘 나의 마음이? 그런 고민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올리는 거지만 이미지를 올리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나 보면요. 몇 번이나 바꿨다가 되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아예 얼굴을 빼고 여행지 풍경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물사진 아니면 캐릭터 요즘은 AI로 만든 이미지를 올리는 분들도 슬쩍 바꾸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사진의 프로필을 자기의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그게 별로 와닿지 않아서 내 사진이 아닌 일반적인 사물이나 풍경을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 작은 사진 하나가 은근히 많은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딱히 아무 말을 안 해도 나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라는 무언가의 무언의 알림 같은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거나 끝났을 때일 수도 있고요. 그 시기에 프로필이 바뀌곤 하죠. 때로는 지금 상황에 우울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기분 전환으로 프로필을 바꾸기도 하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화이팅! 하는 새로운 다짐으로 프로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연락 없던 사람이 프로필 사진 하나로 그 사람의 근황을 짐작하기도 하고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사진 한 장으로 전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가끔은 연락이 한동안 뜸했던 사람의 프로필을 괜히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안부를 직접 묻는 대신에 그렇게 사진으로 근황을 짐작하는 겁니다. 상태 메시지도 없이 사진 한 장만 덜렁 있어도요. 그걸 보고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눈치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작은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요즘은 그 스마트폰의 SNS 메신저 서비스 중에 작년 정도 바뀐 새롭게 추가된 서비스가 있죠. 프로필 사진 외에도 마치 기존의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는 SNS처럼 상태 메시지에 새로 올리는 근황의 사진들이 올라와서 프로필 사진 외에도 그 사진들 보면서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하면서 때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그 바뀐 사진을 보면서 메신저를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참 작지만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창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사진 속의 나와 실제 나 사이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진은 그 순간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담을 뿐이지 지금의 나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반대로요. 몇 년째 프로필 사진을 안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무관심일 수도 있고요. 때론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프로필 사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바꾸는 사람도 안 바꾸는 사람도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주 FM 너튜브 나류체칼피에 댓글과 사연을 올려주시잖아요. 거기도 보면 프로필 사진이 있죠.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보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내 사진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내 사진을 뭔가 캐릭터화해서 올리시는 분도 있고 꽃이나 풍경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때로는 가끔 궁금해하거나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요, 그 나를 대표하는 프로필 사진과 올려주시는 사연의 느낌이 뭔가 좀 닮았어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은요, 지금 프로필 사진, 뭐 너튜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SNS나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지 지금 바로 생각나세요? 언제 바꾸신 건지 기억나시나요? 라디오 책갈피의 오늘 첫 곡입니다. Love Like Me Better.

라우브 라이크 미 베러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6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5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125회 방송 내용은요. 정말 숨이 턱까지 턱 막히게 덥고 습한 날에 헉헉거리며 길을 걷다가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일정에 좀 늦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탔는데 시원한 택시 안에서 바라본 창밖의 풍경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덥고 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차에 타서 에어컨을 켜니까 정말 시원했고요. 네, 에어컨을 제가 켠 게 아니라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택시를 탄 거죠. 그 차 안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더워서 힘들어했던 그 하늘과 그 거리인데도 참 따뜻하고 맑아 보였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길을 걸으면서 덥다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김에 헉헉헉 하다가 시원한 택시를 탔더니 땀이 식은 후에 창밖을 바라보니까 그 더웠던 거리가 뭔가 맑고 포근해 보였다는 그 내용이었죠. 날씨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풍경이 바뀐 것도 아니었고요. 바뀐 건 딱 하나. 제가 머물러 있는 자리였습니다. 같은 풍경을 본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지금의 상황과 생각을 통해서 풍경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택시의 창문을 사이에 두고 밖에는 뜨겁고 안에는 시원한 것처럼요. 어떤 때는 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창을 하나 사이에 두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요. 별것 아닌 들꽃 하나에도 눈길이 가고요. 마음이 급할 때는 벚꽃이 피어도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했죠.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풍경이 바뀌어야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 마음의 온도가 바뀌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인다는 걸 그날 차 안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겁니다. 새삼스럽게도 말입니다. 물론요, 마음만 바꾼다고 더운 날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겠지만요. 길을 걷다가 너무 더운데, 아, 괜찮아. 여름은 더운 거니까. 뭔가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하듯이 괜찮아.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시원한 실내로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확 갑자기 더웠던 뜨거웠던 날씨가 시원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가끔은 잠깐이라도 시원한 자리, 이게 실질적인 공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생각이나 마음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자리에 앉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리는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뜻하거나 시원한 차한 잔일 수도 있고요. 잠깐의 산책. 그런 작은 쉼표 하나가 다시 그 풍경을 마주할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나 자리 중에 하나가 라디오 방송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지난주 125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듣는데 갑자기 시원해집니다. 말씀처럼 마인드 컨트롤일까요? 히읗. 실은 점점점점점 너무 점점점점점 더워서 에어컨을 히읗히읗 방송도 시원했습니다. 히읗이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에어컨을 틀어놓으셔서 시원하기도 하지만요. 시원한 생각을 하셔서 갑자기 좀더 시원해지셨을 겁니다. 선부님의 글을 읽다가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그 에어컨이 나오는 앞에서 시원한 수박 먹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면요. 더울 때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 떠오르고요. 수박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계곡의 계곡물 샤 졸졸졸은 시냇물이니까 콸콸콸콸이죠. 또 요즘처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분명히 계곡에 많은 물들이 시원하게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박이요. 수박을 반달 모양으로 잘라 먹어도 좋고요. 저는 수박 화채를 좋아합니다. 수박을 구입하면 덥지만 네. 한번 마음 먹고 수박을 전부 다 각설탕처럼 사각형으로 잘라서 얼음도 이제 넣죠. 그래서 냉장고에 딱 넣어놓은 다음에 더울 때마다 꺼내서 먹고 그 생각이 나네요. 이어서 김상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날이 무척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여름에도 너무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사람마다 체질이 있잖아요. 네 가지 체질이 있잖아요. 몸이 차가운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어서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르긴 할 텐데요. 여름에도 너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보신할 때도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죠. 삼계탕도 그렇고요. 물론 여름에 몸보신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더우니까 냉면이나 시원한 것을 먹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가 몸을 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따뜻한 뜨거운 탕 종류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도 따을을 좋아하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뭐 사계절 내내 따을을 좋아하고 여름에 가끔 너무 더울 때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도 그럴 땐 정말 좋더라고요. 가끔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나 팥빙수 좋죠.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팥빙수 좋아하는데 눈꽃빙수. 네. 아직 올해는 한 번도 못 먹어봤네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본격적인 여름은 이제 시작되려나 봅니다. 이어서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시원한 카페에 앉아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게 겁나요. 더워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찡그린 이모티콘 올려주셨고요. 시원한 아아를 마시면서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보면 평화로워 보입니다. 요즘 더운 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날들의 연속이네요. 아아처럼 시원한 여름 되세요 하시면서 하트 올려주셨어요. 1년 12달 중에서요. 만약에 계절을 구분한다고 하면요. 겨울은 11월, 12월, 아니다. 겨울은 12월, 1월, 2월이 겨울이고요. 봄은 3, 4, 5월, 여름은 6월, 7월, 8월, 그리고 9, 10, 11월이 가을이라고 하면요. 지금이 여름의 한 중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은 6월, 7월, 8월 중에서도 정중앙인 7월이고, 7월이면서도 7월 중순에서 말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정말 덥긴 한데요. 덥다 하다 보면 금방 8월이 되고 9월이 오고 할 겁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그럴 거예요. 작년, 재작년 떠올려 보시면 물론 요즘은 9월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확 시원해지는 건 아니죠. 네, 뭐 기후위기 때문에 그러는지 이상기온 때문에 그러는지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도 덥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한 보름, 한 달 정도의 무더위는 아닐 겁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힘내시게요. 이어서 소방드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내 배가 부르니 종의 배고픔을 모른다는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히읗. 칸돈님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갑자기 이 속담이 떠오르네요. 내가 시원한 차 안에 있거나 카페에 있다 보면 밖에 뙤약볕에서 더위에 걷고 있을 사람들을 잊기도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신도 밖으로 나가면 같은 처지가 되긴 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하는 날 되세요. 진행자님도 청취자분들도 건강한 여름 나세요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원한 카페가 아니더라도요. 실내에서 일하다 보면요. 실내 에어컨을 켰을 경우에 요즘은 너무 더우니까 웬만하면 실내에 다 에어컨을 켜두시죠. 실내에서 일하다 보면 건물 밖의 상황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더우니까 직장이나 회사에서 에어컨을 정말 시원하게 빵빵하게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장마철이면요. 습하고 하니까 에어컨을 더 틀어놓으시는데 실내에만 있으면
그리고 밖에 유리창을 보지 않고 뭔가 컴퓨터 화면이나 계속 뭔가에 업무를 하고 있으면 밖에 비가 오는지 해가 떴는지 깜빡하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누군가 들어오면서 아 덥다 아 너무 더워 타는 것 같아 그러거나 아 비 엄청 와 라고 하면 그때서야 어 그래?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비가 오는지 그리고 날이 얼마나 더운지 창밖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밖에 땀에 흠뻑 젖어서 회사에 들어오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보통 먹고 싶은데요. 실내가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놓은 곳에 있으면 추운데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난 따뜻한 거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얼마 전에도 요즘 날이 많이 덥긴 한데 제가 있는 실내 공간이 아, 정확히 말하자면 카페였네요. 카페에 들어가서 약속 장소에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있을 때 정말 더웠는데 카페에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시원하기보다는 춥게 틀어놔서 앉아있으니까 몸이 조금 싸늘하고 춥더라고요. 아, 대신 밖에 땀 흘렸을 때보다는 많이 컨디션은 상쾌해졌죠. 지인이 늦게 와서 너무 더우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추우니까 아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마음의 자리에 따라서 춥고 덥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민철 이하얀 스트레스 아웃.

김민철 이하얀 스트레스 아웃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5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루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듣는데 웃음이 나왔네요. 웃는 이모티콘 제가 생각났어요.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엔 에어컨을 완전 강하게 틀고 다니는데요. 입김이 날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내리기가 두려워요. 차 문을 열고 나가면 이건 완전 현실인 거잖아요. 그냥 북극에서 있고 싶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네요. 루시님 글만 봐도요. 상상이 되니까 시원해집니다. 입김이 날 정도로 에어컨을 완전 강하게 틀고 다닌다고 했는데요. 아,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요. 그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아는 거기 때문에 상상이 되면서 글만 읽어도 시원해집니다. 말씀처럼 차 문을, 차창 문을 사이에 두고 밖에 열대 지방과 안에 한대 지방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나저나요, 기후위기 때문에 앞서도 사계절이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6, 7, 8월이 여름인데 9월에도 마치 여름처럼 덥다. 반소매도 많이 입고 다니죠. 기후위기 이야기 했었는데 루시님 그래서 그냥 북극에서 있고 싶습니다. 라는 부분 보니까요.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긴 합니다. 요즘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기사에서 많이 보죠. 그리고 북극에 얼음이 녹으니까 북극곰이 정말 조그만 얼음 위에서 위태위태 있는 모습들도 캠페인처럼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해 전기 아껴쓰기 요즘 많은 관심사죠. 기관에서는 26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방송국도 그렇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26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26도는 그렇게 시원하다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앉아있어 보면 이제 몸이 식으면서 좀 선선한 느낌이 있는데 밖에 너무 더울 때 들어오면 26도는 크게 체감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후위기, 네, 지구를 지켜야 하니까요. 이어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요즘처럼 더울 땐 에어컨 아래가 천국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에어컨 아래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요. 무기력해지는 듯합니다. 가끔씩 가까운 공원의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자연의 바람을 쐬고 옵니다. 전 옛날 사람 하면서 물음표 물음표 그러면서 약간 인상쓰는 네 인상쓰는 건 아니고 찡그린 아니고 우울한 이모티콘인가요? 이모티콘 함께 올려주셨어요. 옛날 사람 아니고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힐링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에어컨 너무 오래 쐬면요. 저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으로 컨디션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너무 더우면 몸도 지치지만 마음도 축 처지니까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곳이나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다면 뭐 직접적인 에어컨 바람을 쐬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직접 바람을 쐰다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몸에 열도 좀 식으면서 마음도 좀 여유가 생기고 컨디션도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너무 에어컨 아래에만 있으면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처럼 밖으로 나가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람도 좀 쐬고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상 밖으로 나가면 까만 아스팔트밖에 없는 곳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밖으로 나가서 나무 그늘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쉬는데 주변에 뭐 공원이나 아니면 벤치나 나무 그늘 없이 까만 아스팔트 거기에서 정말 뭐 이글이글 김이 보일 정도로 뜨거운 김이 올라와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힘들고 곳에는 그냥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쐬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곳 말고요. 주변에 도시 공원처럼 의자가 있어서 앉을 수도 있고 나무 그늘도 있고요. 이런 곳이라면 가끔 자연에서 오는 바람을 만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내에서 주변에 이런 공간이 없다면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다가 한 번씩은 창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맑은 공기도 들어오고 네 시원한 나무 그늘 말씀하시니까요. 요즘 낮에요. 매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 들으셨죠? 네.
매미 소리를 저는 인식을 한건한 일주일 된것 같아요. 일주일 전부터 매미 소리가 났는지 아니면 제가 그 전에도 났는데 매미 소리를 못 느끼다가 매미 소리구나 하고 한게 일주일 전인지 모르겠지만 매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커진다는 건올 여름이 점점 더 이제 깊어 간다는 거예요. 나무의 초록도 짙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매미 소리도 들었지만 며칠 전에 밤에 길을 가다가요, 풀벌레 소리도 들었습니다.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가 여름부터 울긴 하죠. 그런데 귀뚜라미 하면 왠지 가을 느낌이 더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름부터 귀뚜라미 소리가 우리가 만날 수 있기는 하지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건 그리고 매미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건 멀리서 가을이 사부작 사부작 조금씩 오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잠자리도 봤습니다. 네. 혹시 올해 방금 제가 말한 3종 세트, 3종 곤충 세트, 매미 소리, 그리고 풀벌레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잠자리 3종 세트 다 보셨나요? 아마 도심에서만 있다고 보면 잠자리는 아직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저도 도시에서 본건 아니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봤습니다. 잠자리도 점점 더 많이 볼 거고요. 그렇게 보면 코스모스도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여름 지나면서부터 피기 시작하잖아요. 가을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덥지만 좀더 참으시게요.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진 너무 더워서 헉헉거렸는데 시원한 곳에 있으면 갑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평화로워지죠. 겨울엔 춥다고 여름엔 덥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가 봅니다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아, 뭔가 정이 느껴지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덥다고 하고요. 겨울에 추우니까 춥다고 하고요. 그래도 가끔 저는요. 여름에 정말 더울 때는 겨울을 생각합니다.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겨울에 정말 추웠던 지난 겨울을 떠올려 보시면 정말 밖에 길을 갈때 하물며 눈까지 오면 눈을 밟으면서 가면 귀가 정말 찬바람에 시린 바람에 애이는 듯한 때도 있고 손과 발이 너무 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따뜻한 공간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더웠던 여름을 생각합니다. 아, 그 더웠던 날 정말 헥헥거리면서 시원한 곳만을 찾았는데 지금 이렇게 추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더운 날 떠올렸던 에어컨이나 시원함을 내가 지금 만끽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에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겨울에는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에는 겨울을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면 좀 위로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만이라도 마음만큼만이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에 한번 정도 그리워했을 그한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정말 더울 때는요, 저는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를 시켜요. 아아를 받고 컵을 손으로 잡으면 그 시원한 느낌에 기분도 시원해져요. 히읗. 이어폰을 끼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답니다라고 하트와 함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민영님 글의 풍경을 상상만 해도요, 시원하고 행복해집니다. 저도 카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카페에 가서 노트북 작업을 가장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민영님 그래서 카페 안의 풍경과 카페의 투명한 유리창을 통한 건너편 거리의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를 주문하고 받으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카페에서 먹을 때요, 컵에 바를 때요, 테이크아웃 잔이 아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그 투명한 유리컵에 유리잔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히잖아요. 저는 그게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뻐 보이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기본적으로 들으면 좋을 만한 그런 음악들을 배경음악 BGM들을 카페에서 틀어놓긴 하죠. 그 음악을 즐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해 놓고 아니면 지금처럼 여름에는 아아를 주문해 놓고 내가 정말 애정하는 노래를 이어폰으로 또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분 전환이 민영님 말씀처럼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종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비 올 때도 비슷합니다. 차 안에서 운전하며 바라보는 비 오는 풍경은 운치 있고 좋지만요. 차에서 내려 우산 받고 걸을 때는 신발도 젖고 옷도 젖고 말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예전에요.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책갈피 방송에서 비슷한 내용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지인의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차가 없어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다니는데 갑자기 소나기처럼 비가 많이 오니까 지인이 차를 태워줬어요. 네, 그 제가 이동하려는 장소 근처까지 마침 간다고 그래서 차를 탔는데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앞에 차 유리창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막 우두둑 떨어지고 있는데 지인이 아, 비 오니까 참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곧 내릴 때가 가까워지니까 아, 저희가 보통 걱정스럽다 이런 말 하죠. 잠시 후에 차 안에서 내리면 우산을 받고 간다고 해도 신발이나 바지까지 다 젖을 정도로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 생각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옆에서 아, 비 오니까 참 좋다 하고 있어서 제가 문득 그때 든 생각이 저도 비 오는 풍경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풍경을 안에서 밖을 보면서 나는 비를 안 맞으니까 좋아하는 운치와 또 내가 직접 그 비가 오는 풍경 거리 안으로 들어가서 비를 맞으며 또 다니는 건 또 상황마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정말 비를 일부러 우산 안 받고 몽땅 맞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기분일 때. 물론 감기 드니까 조심해야 되지만요. 네, 그런 때가 아니고서는 네, 비슷하죠. 밖에는 엄청 무더운데 차 안이 시원하니까 밖에 풍경이 좋아 보이는 거나 밖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데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은 좋지만 그 풍경 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가는 건 현실인 거죠. 이어서 싱클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칸도님은 무더운 날 아스팔트를 걷다가 시원한 택시를 탄 후 밖에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밖에서 차 안에 사람을 보면서 특이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지금보다는 훨씬 젊었을 때죠. 20년 전쯤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적이 있어요. 10킬로는 여러 번, 하프는 두 번 뛰긴 했지만 풀코스 완주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뛰는 데까지 뛰다가 힘들면 회송차를 타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0킬로를 무난히 뛰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더 뛰었습니다. 마라톤 코스는 차량 통제가 되어서요. 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거리에는 춘천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하고 하이파이브도 있었죠. 마치 제가 개선 장군이나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35km가 넘어가면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였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워 완주는 했어요. 완주 후에는 해냈다는 자신감에 더 큰 에너지가 솟았습니다. 풀코스가 힘든 걸 알고는 다시 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 후 5년은 풀코스를 완주한 붕뜬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우리를 부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킥킥. 제가 그렇게 느낀 것이고 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은 마치 세상이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했답니다. 가족들은 내가 언제 회송차에 실려올까 노심초사 기다렸지만 좋은 기록은 아닐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제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답니다. 히읗 히읗 글 올려주셨어요. 우선 마라톤 풀코스 완주요. 아, 정말 멋지십니다. 아, 마라톤 완주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한 번도 네, 마라톤 자체를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기에는. 완주했을 때의 기쁨이나 뭔가의 자신감도 있겠지만요. 완주하면서 달리면서 몇 번의 힘든 고비가 올 텐데요. 그때 힘든 고비 때 아, 그만 뛸까? 아니야, 좀 더 뛰어보자 라는 생각이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일지. 달리면서 풍경을 보거나 주변을 보면서 그때마다 여러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네. 궁금합니다. 예전에 책갈피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러닝 하이 또는 러너스 하이라고 하잖아요. 달리기 같은 지속적인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한 후에 느끼는 도취감, 행복감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러너스 하이, 마라톤 완주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궁금하면 직접 해보면 될 텐데 궁금해하기만 하고 있네요. 요즘 주변에서 러닝하기, 달리기가 유행이잖아요. 아, 저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걷기는 거의 매일 하고 있고 좀 달려야지 달려야지 하는데 덥다는 핑계도 못하고 있네요. 싱클나라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요. 생각의 전환, 상황의 상대적인 것도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건 밖이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에서 볼 때는 뭔가 부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마라톤 같은 경우는 차량 통제를 하니까 차량 통제된 부분은 차들이 뭐 서행을 하거나 아니면 잠시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을 씽씽 네.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역시 마라톤이든 뭐든 경험을 많이 할수록 더 다양한 생각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네요. 이어서 그린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택시 창밖의 풍경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보일 것도 같아요. 택시 밖은 실제로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 게 현실인데요. 택시 안은 추울 정도로 시원하다면 밖에 더운 날씨가 드라마처럼 현실감이 없을 수도 점점점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추울 정도로 네,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추할 정도로 그러한 온도 실내 공간에 있으면요. 가끔 밖에 무더위가 실감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땐 밖을 보면 그 무더움과 함께 밖에 풍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길을 걸어가거나 정말 더울 때는 시원한 카페에 앉아 있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더운 게좀 나아지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카페에 들어갈 때는요. 아, 천국에 온 느낌인 거 아시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시원한 카페로 떠나라. 히읗 히읗 히읗.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예전에 광고 카피였죠. 네. CF 카피 문구였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시원한 카페로 떠나라. 그런데요, 수영님. 혹시요, 시원한 카페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안 될까요? 더운 곳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시원한 카페로 떠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시원한 실내나 카페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안 될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 위켄드.

태연 위켄드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5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 근처 운동장을 돌죠. 1시간 정도 조깅을 하고 나면 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됩니다. 1시간 내내 달리는 건 아니고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건너편에 있는 카페가 보이는데요. 밤에 보면 조명도 노랗게 예쁜 카페입니다. 여름이 되어 밤에 달리다 보니 그 카페가 항상 보이는데 그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원해 보입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다가 카페를 보고 한 바퀴 돌다가 카페를 보고 반복합니다. 운동장에 조명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밝은 건 아니어서 밝은 카페에서 운동장 쪽을 바라보면 운동장을 걷거나 달리는 사람들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보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도 궁금하네요. 히읗 히읗. 운동장에서 달리다 보면 지금처럼 여름에는 땀이 쭉쭉 흐르다 못해 땀이 비 오는 것처럼 흐르는데요. 묘하게 이게 덥기도 하지만 왠지 시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더 시원한 느낌이고요.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 여름밤에 조깅하는 맛도 나름 좋습니다. 칸도님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저도 있어요. 요즘도 걷기를 가끔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걷기와 달리기를 매일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어서 운동장도 좋고요. 그리고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작은 호수공원도 있어서 주변에서 걷거나 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곳이에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운동하기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밤에 보통 저는 걷거나 달렸는데 동네 카페를 만나거든요. 네, 그럼 동네 카페에 조명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요즘 페북을 보면요. 조깅을 하고 인증사진 올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몇 킬로를 달렸다 이런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걸 캡처 떠서 달리는 본인의 사진과 함께 올리는데 저도 요즘 꼭 해보고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우님이 네, 칸도님도 한번 한여름밤에 땀 흘리는 그 시원함을 맛보는 조깅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여름이 지나기 전에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워라벨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한 여름날 택시를 타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요. 훅 하고 택시에서 뛰쳐나오던 서늘함과 택시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을 때 훅 하고 차 속으로 뛰어들던 그 뜨거움을 지금 다시 기억해내고 추체험했네요. 누구나 느껴봤던 것일 겁니다. 탈 때의 반가움과 내릴 때의 아쉬움,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키우키우. 달라진 생각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더 재밌어지는 오늘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네요. 워라벨 튜브님이요. 지난주 방송에 제 마음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누구나 이런 경험은 다 있어서 상상이 되실 거예요. 정말 더운 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 문을 열었다가 찬 공기가 훅 하고 밀려 나오잖아요. 그렇게 차 안에서 아 시원하다 하고 더웠던 몸도 더웠던 마음도 시원하게 씻고 나면요. 택시에서 내릴 때는 택시 문을 열면 다시 밖에 거리에 더운 공기가 훅 하고 다가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밖이 더울수록 택시 안에 시원함이 더 크고요. 차 안이 시원할수록 차에서 내릴 때의 뜨거움이 더 크게 냉정과 열정 사이 마음이 오락가락입니다. 글 감사합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알고 먼저 반응하는 게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매일 배우고 깨달아가고 훈련해 가는 것 같습니다. 신청곡 올리기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오두막길 부탁드려요. 안 그래도 좋아했던 곡인데요. 이번 주 초에 우연히 알고리즘에 추천되어 박보검 배우님과 윤종신 가수님의 콜라보로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일주일 내내 들었던 두 곡 중 한 곡이 되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는 오늘은 제게 많이 특별한 날입니다. 모든 날이 매일이 특별한 날이긴 하지만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드는 날입니다. 힘차게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 모두 기분 좋은 오늘 되시길 원해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주신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좋은 일, 더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사연이 소개되는 오늘이 세연님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날일까요? 오늘이 세연님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하니까요. 세연님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처럼 잘 이뤄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오르막길 오늘 책카페 끝곡으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날이 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덥지도 않고 더운 건 사실이죠. 제일 중요한 건 너무 덥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BTS 다이너마이트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월드컵 이제 끝났으니까 월드컵 얘기를 좀 할까요? 최종적으로 스페인이 우승을 했죠.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여기서 말하는 라스트 댄스는 월드컵에서 라스트 댄스겠죠. 아르헨티나는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축구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 같아요. 축구는 유기적인 단체가 하는 것이다. 개인 스타 플레이어가 하는 게 아니고 단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모든 스포츠 모두는 아니네요. 개인이 하는 스포츠 말고 스포츠 특히 축구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스페인 정말 예전부터 부족함대라고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얼마 전에도 우승을 했을 때도 정말 그 패스웍이 뛰어났죠. 뭐딱 떠오르는 선수는 없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최고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흔들어가는 거. 그게 정말로 스포츠, 특히 단체 스포츠의 묘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기본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축구의 기본기는 뭔가? 지금까지 축구뿐만 아니라 기본기 하면은 공을 차고 옆으로 슛을 하고 슛의 정확도, 패스의 정확도 이걸 기본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축구에 대한 상대방이 패스를 했을 때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축구 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능, 감각적인 그게 기본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호나우두와 메시를 많이 비교했죠. 이번에도 호나우두가 나온 포르투갈 나왔는데 호나우두는 전성기 때 기준으로 해서 알고도 못 막고 메시는 알수 없어 못 막았다. 어쨌든 우리 지금 뭐 시대를 즐겁게 해줬던 축구 영웅들이 너무나 멋진 기록을 남고 마지막까지 축구를 멋진 축구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노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네, 싸이 예술이야 듣고 왔습니다. 싸이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정말 자기를 즐긴다는 게 너무 보여서 아주 부럽기도 하고 계속해서 보고 싶은 최근에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작가의 책 내용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물론 이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분이 구사하는 단어나 이런 게 너무 식상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가수도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죠. 아, 너무 똑같아. 똑같다는 게 느낌이 똑같다는 거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자기만의 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 작가는 자기만의 패턴의 글과 자기만의 느낌 있는 책을 만든 거고요. 가수는 자기만의 색깔을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업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아직은 계속 자기 것을 찾아가는 단계고 자기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다듬고 하는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좋은 노래도 많이 나오고요. 좋은 책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아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네요. 여름이니까 우리 좀 상큼한 노래 두곡 연속해서 좀 듣고 오겠습니다. 송하의 바다가자, 그리고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비타민 미.

네, 성화의 바다가자, 프로미스 나인, 비타민 미 듣고 왔습니다. 상큼하죠? 아, 하얀 노네, 산이의 나의 이래.

0: is on air.
1: 네, 하이야, 노네임, 산니, 예, 나 여의래 두곡 듣고 왔습니다. 아, 조금 예전, 요즘 이제 피처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표현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녹음할 때 잠시 목소리를 어떤 사람인데 기록이 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이안의 목소리 네 분, 아, 익숙한데 갑자기 전 떠오르질 않고요. 아, 산이 나 왜 이래는 비천의 강민이하고 미스 A가 같이 참여를 했었던 노래입니다. 현승민 H 잊었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아,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COC, 조이소울, 신데렐라, 권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신청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아, 사연만 있고, 곡은 저보고, 아, 주선아님의 생일이랍니다. 축하해 주시고, 딸이, 급급하고, 그러니 빠른 노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두 곡 준비했습니다. 확시라고 예전에 폭삭소가수사에서 했죠. 확시. 예, 확시가 아니고요. 팝시의 라틴 러버. DJ 램, DJ 미로의 디지디.

네, 베이비 몬스터 춤 듣고 왔습니다. 아, 주선아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효자동에서 보내셨네요. 요즘 이 드라마 OST인데 아이브의 메인 보컬이죠. 리즈가 OST를 냈습니다. 터널.

네, 최근 시작한 드라마였죠. 드라마의 OST였습니다. 아이브의 리즈 터널 듣고 왔습니다. 클레오의 굿타임 그리고 우아 썸머

네클레오 굿타임 우아 썸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놀자 7월 22일 마칠 시간이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채널, 너트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오늘은 놀자에 보면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곳에 바로 댓글 남기셔도 되고요. 사연 댓글 보내주시면 바로 신청곡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죠. 나루 역사 문화연구소 강용훈 대표께서 선정하신 도서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로는 정인 게리 사람 냄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사람?
1: 그 바른 다름을 떠넘고 슬픔은 잠시 말이 없고
0: What do you mean to think? Think about what?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이 보약을 진행하는 노봉래 인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DSB 덕진복지관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삼복더위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복달인 음식으로 삼계탕도 있고 민어탕을 즐기는 지방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 무렵에 수확한 감자로 손쉽게 쪄먹거나 감자 옹심이 그리고 감자 전등 여름철 음식으로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감자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마이진의 뜨거운 안녕.

마이진의 뜨거운 안녕 들으셨습니다. 감자는 가지과에 속하는 뿌리 채소 중 하나입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라네요. 현재는 전 세계에서 재배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구황 작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감자는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잘 자라며 비교적 적은 농지와 물로도 풍부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식량 자원입니다. 제철인 6월부터 수확되는 감자는 신선함이 가장 뛰어나며 이 시기에는 감자의 당도와 질감이 최고조에 달하여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감자는 식이섬유인 저항성 전분과 펙틴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동맥경화 예방뿐 아니라 우리의 심혈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자의 섬유질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설을 촉진하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안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음악 듣겠습니다.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 들으셨습니다. 감자 하면 탄수화물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비타민C가 상당히 많은 채소입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놀랍게도 사과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다네요. 거기에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에 둘러싸여 보호되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조리해도 다른 채소에 비해 영양 손실이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삶거나 쪄도 영양 손실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 쓰인다면 감자를 자주 섭취하는 것도 아주 유익하겠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혈압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감자에 들어있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에 정기적으로 감자를 섭취하면 혈압을 관리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에 함유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때문이라네요. 음악 듣겠습니다. 조영남의 화개장터.

조영남의 화개장터 들으셨습니다. 감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껍질째 삶은 감자 한 개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량은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네요. 그리고 의외로 칼로리가 낮은 식품이며 중간 크기 감자 하나가 100칼로리 안팎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은 꽤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 식단으로 인기가 많답니다. 탄수화물 식품이라 살찔 것 같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지방이 거의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는 담백한 식품입니다.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쪄서 간식으로 먹으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씻어서 전자레인지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하겠지만 약 4분 내지 5분만 돌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익힌 뒤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네요. 익힌 감자를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하면 소화가 잘 되던 전분 일부가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는데 이 전분은 소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포도당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는 분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들으셨습니다. 감자에는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쌓인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데 칼륨이 이 과정을 조절해 준답니다. 실제로 중간 크기의 감자에 들어있는 칼륨은 바나나 한 개보다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데 요즘에 땀을 많이 흘리면 칼륨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인 분들은 감자를 식단에 더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뿐만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키는데도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따라서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을 띠는 감자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민간요법으로도 활용되어 왔어요. 감자의 생즙을 관절 부위에 바르거나 섭취해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효과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추가열의 행복해요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홍만 진행의 노봉리였습니다.

0: 그림을 읽어드릴 진행하는 황은옥입니다. 그림을 통해 화가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역사를 만나는 사람도 있으며 자기 자신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림을 통해 누구를 무엇을 만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희령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희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누구인가요?
0: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프란시스코 데 고야예요.
1: 아, 그 검은 그림을 그린 고야요? 좀 괴기한 그림을 많이 그렸지요?
0: 이 선생님도 고야의 그림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고야의 그림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는 궁정화가로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나중에 검은 그림으로 화풍이 바뀌었어요.
1: 화가의 화풍이 바뀌었다면 계기가 있었겠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네, 고야는 나체화를 그려 부와 명예를 잃게 됐어요. 이후 질병으로 청력을 잃었고 전쟁의 광기를 보면서 삶에 대한 혐오감에 빠졌어요. 말년에 고야는 시골 별장에 틀어박혀 2층 집 벽면을 검은 그림들로 가득 채웠어요.
1: 인정을 받던 화가가 고통과 사회적 비극으로 그런 그림을 그렸군요. 오늘 고야의 그림이 기대되네요.
0: 지금 여러분은 전주 T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에레스두, 바로 당신을 모스다데스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첫 번째로 만날 그림은 카를로스 4세의 가족이에요. 스페인 궁정 화가였던 고야가 그린 왕실의 초상화로 그의 최고 걸작 중 하나예요. 그림에는 13명의 왕실 가족과 화가인 고야가 그려져 있어요.
1: 그런데 선생님, 의상은 화려한데 얼굴은 실제 외모를 그대로 그렸네요. 너무 솔직하게 그렸다고 왕실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았나요?
0: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림, 카를로스 4세의 가족으로 인해 고야의 입지는 이전보다 더욱 공고해졌고, 이 그림은 왕실의 공식 초상화로 인정을 받아요. 당시 허영에 가득 찬 카를로스 4세와 루이사 왕비는 이 초상화에서 일그러진 얼굴보다는 찬란하게 빛나는 훈장과 드레스 자태에 매료됐다고 해요.
1: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런데 왕실 가족들을 어떻게 한 장에 다 그렸을까요? 그림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0: 각각의 인물을 만나서 그린 후한 장의 그림에 다시 옮겼다고 해요. 고야는 왕과 왕비, 왕세자를 먼저 그렸고, 나머지 인물들은 빈자리에 채웠어요. 그림에서 왕세자 옆에 고개를 뒤로 돌리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당시에는 왕세자가 미혼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1: 그랬군요. 미래의 세자비를 이렇게 표현했다니, 고야는 정말 재치가 있네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실질적인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왕비 같아요.
0: 맞아요. 당시에는 문흥왕 국왕 대신 왕비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했어요. 권력의 중심에 있던 왕비는 화면의 중앙에 서 있어요. 금빛 드레스에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미소를 지으며 양쪽에 딸과 아들을 끼고 있어요. 화면의 오른쪽에는 카를로스 4세가 화려한 제복과 훈장을 달고 발그레한 얼굴에 초점이 없는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요. 화면의 왼쪽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왕세자예요.
1: 그런데 선생님, 캠퍼스 뒤에 있는 고야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0: 고야는 권력의 허상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기 모습을 그려 넣었어요.
1: 이 그림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0: 그림, 카를로스 4세의 가족은 화려함 속에 감춰진 탐욕스러움과 권력의 허상에 빠진 왕가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냉소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1: 고야는 궁정화가라 왕가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 솔직하게 표현했군요.
0: 네, 이번에 소개할 그림은 옷 벗은 마와 옷 입은 마하예요. 옷 벗은 마는 서양 예술 최초의 등신대 여성 누드라고 해요.
1: 서양 예술 최초의 등신대 여성 누드요? 무슨 뜻인가요?
0: 네. 당시 서양 미술계에서는 나체화를 그릴 때 신화적, 종교적 배경을 덧붙여야만 했어요. 이 그림은 신화 속의 여신이 아닌 당대에 현실에 존재하는 여성의 나체를 실물 크기로 그대로 그렸어요. 그림 옷 벗은 마는 서양 최초의 등신대 여성 누드라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1: 그런데 그림 제목에서 마하는 이 그림의 모델 이름인가요?
0: 마하는 이름이 아니고 멋쟁이 아가씨를 그렇게 불렀어요. 당시에는 스타일 있게 멋을 내는 멋쟁이 아가씨를 마하라고 불렀어요.
1: 그랬군요. 선생님, 그림 옷 벗은 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0: 네, 일반 여성인 마하가 누드 상태로 머리 뒤에 팔짱을 끼고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요. 마하가 누워 있는 녹색 침대에는 풍성한 흰색 비단 쿠션과 비단 시트가 깔려 있어요. 마는 당당하고 솔직한 시선으로 관객과 마주하고 있어요.
1: 그림 옷 벗은 마을을 바라보는 사회적 반응은 어땠나요?
0: 그림 옷 벗은 마을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논란을 일으켰어요. 당시 보수적인 카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에서는 현실 속 여성 누드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종교 재판은 그림에 옷을 입히는 조건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렇지만 고야는 옷을 입히는 대신 그림 옷 벗은 마와 쌍둥이 같은 옷 입은 마을을 새로 그렸어요.
1: 그럼 그 후에 고야와 그 그림은 어떻게 되었나요?
0: 종교 재판이 끝난 후 고야는 왕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궁정화가의 자격도 박탈당했어요. 그동안 누렸던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잃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림 옷 벗은 마는 이후 수장고에 있다가 190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1: 그랬군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도 시대를 제대로 만나야 빛을 볼 수 있군요.
0: 네. 현재 이 두 마하 그림은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나란히 전시되어 관람객을 만나고 있어요. 음악 듣겠습니다. 소피아를 알바로 솔로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선생님, 고야의 그림이 나폴레옹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그림인가요?
1: 네.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프랑스군이 마드리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했을 때 시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총살을 당했어요. 그림 1808년 5월 3일은 프랑스군이 스페인 시민 수백 명을 체포하여 5월 3일 새벽 프린시페 피오 언덕에서 학살한 사건을 그렸어요.
0: 민간인 학살이라 참 안타깝네요. 고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1: 그림 1808년 5월 3일은 참혹한 전쟁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검은 하늘에 불빛 하나 없는 적막한 도시를 배경으로 멀리 성당이 보여요. 화면 앞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인 바닥에 세 구의 시체가 서로 겹쳐 있어요. 그 뒤에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양팔을 벌린 채 군인들의 총구 앞에 서 있어요. 하늘로 손을 뻗고 있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해요. 남자 앞에 다가서 있는 무자비한 군인과 죽음의 공포에 떠는 시민의 모습은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0: 이 그림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1: 그림 1808년 5월 3일은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전쟁을 영웅적 승리가 아닌 학살의 참혹함과 공포로 그대로 묘사해 근대 회화의 이정표이자 반전미술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0: 그랬군요. 그럼 이후에 고야는 스페인에서 인정을 받는 화가가 되었나요?
1: 그렇지 않았어요. 그림 1808년 5월 3일 같은 걸작을 그렸지만 고야의 이전 행적이 문제가 되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고야는 스페인의 낙후성을 비판하며 프랑스를 통한 계몽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스페인의 압제자로 등장하면서 고야는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매도를 당했어요. 결국 친프랑스파로 찍혀서 망명했고 끝내 스페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0: 그토록 인정받던 궁정화가가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되었군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 생각나네요.
1: 아, 그러게요. 잠시 음악 듣고 갈게요. 히스토리아 데운 아모르. 사랑의 역사를 과달루페 피네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만날 그림은 아들을 잡아먹는 사프루노스예요.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고야는 청력 상실과 세상의 환멸을 느껴 시골 별장에 칩거 중이었어요. 이 그림은 검은 그림 연작 중 하나예요.
1: 그림 속 인물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0: 이 그림은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농업과 시간의 신 사투루스는 어느 날 자식 중에 하나가 자신을 권좌에서 몰아낼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는 권좌를 지키기 위해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바로 삼켰다고 해요.
1: 이 그림은 신화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느껴지고 너무 무섭네요.
0: 네. 그림,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에서 거대한 사투르누스는 엄청난 힘으로 자식을 움켜쥐고 잔혹하게 대하고 있어요. 사투르누스 눈에는 광기와 두려움, 수치심이 뒤섞여 있어요.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릅뜬 그 눈빛은 금으로 잔혹함을 넘어선 깊은 내면의 파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공개되면 문제가 됐을 텐데, 고야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0: 이 그림은 전시할 목적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고야는 은둔 생활을 하며 시골 별장의 벽에 직접 그림을 그렸어요. 고야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별장의 그림들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림 제목도 동료 화가에 의해 붙여졌어요.
1: 그랬군요. 고야는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나요?
0: 네. 사투르누스처럼 당시 권력층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다는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의 신 사투르누스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죽음으로 집어삼키고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1: 둘다 일리가 있네요. 또 다른 해석도 있나요?
0: 네. 노인이 된 고야가 은둔 상태에서 질병의 고통을 홀로 견디면서 느낀 불안과 공포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해석도 있어요.
1: 그렇게도 해석하고 있군요. 이 그림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0: 그림,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에서는 배경과 맥락이 모두 제거된 상태로 어둠 속에서 광기와 사륙만 존재해요. 압도적인 공포와 비극적 광기를 느끼게 해요. 미술사적으로는 인간의 내면과 시대의 절망을 파고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1: 결국 고야는 자신과 시대의 비극, 절망을 승화시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네요.
0: 오늘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프란시스코 대 고야의 그림을 읽어드렸습니다. 권력의 허상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본 카를로스 4세의 가족, 부와 명예를 잃게 한 옷벗은 마와 쌍둥이 그림 옷 입은 마하, 전쟁 중 민간인의 학살을 그린 1808년 5월 3일, 인간의 내면과 시대의 절망을 파고든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를 읽어드렸습니다. 이희령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요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입니다. 영화 줄거리와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 주제곡 OST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오늘의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3부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겼어 소피. 국가 간에 거대한 전쟁이 발발하자 왕실 마법사인 솔리몬은 하울에게 참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울은 자신은 너무 겁쟁이라며 무서워하죠. 대신 90세 노파 보습을 한 소피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하여 왕궁으로 보냅니다. 솔리몬은 국가에 협력하지 않으면 하울의 마법을 빼앗겠다고 협박하지만 소피는 진심으로 하울을 옹호하며 솔리몬의 요구를 당당히 거절합니다. 바로 그때 국왕으로 변신한 하울이 나타나 소피를 비행선에 태워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이때 도망치기만 하던 곱쟁이 하울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난 도망쳐왔어. 하지만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겼어. 바로 너 소피야. 이렇게 명대사를 남기며 소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타는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소피는 하울로부터 길을 인도하는 마법 반지를 받게 되는데요. 치열한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하울은 셜리먼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법으로 성을 바꾸고 소피가

살던 옛집으로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4부 미래에서 기다려. 설리머는 소피의 어머니를 이용해 결국 하울의 성이 있는 위치를 알아내고 군대를 보내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울의 마법 덕분에 위치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전쟁의 충격 속에서 불을 먹는 악마 캐시퍼는 마력을 잃어가고 그들이 타고 있던 성은 두동강 나면서 소피는 일행과 떨어져 고립되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 협곡 밑에서 하울이 준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며 소피에게 하나의 길을 안내하는데요. 반지가 알려준 길은 놀랍게도 하울의 과거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세계에서 소피는 어린 시절의 하울을 마주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인 캐시퍼를 살리기 위해 하울이 자신의 심장을 건네며 계약을 맺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과거의 문이 닫히기던 소피는 어린 하울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반드시 만나러 갈 테니 미래에서 기다려. 그랬죠. 처음에 군인들이 소피를 놀라게 했을 때 한창 찾아다녔잖아 하면서 소피를 구해주었죠. 현재로 돌아온 소피. 어느 순간에 마음의 변화를 겪은 소피의 저주가 풀려 백발의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캐시퍼가 계약에서 풀려나 떠나자 성의 잔해가 무너지며 모두가 추락할 뻔한 위기를 맞이하지만 늘 곁에 있던 순무 허수아비가 나타나 모두를 구해줍니다. 소피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순무에게 입을 맞추자 순무의 저주가 풀리며 이웃나라 왕자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왕자는 자신의 실종이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며 조국으로 돌아가 전쟁을 멈추겠다고 약속하죠. 이 모습을 자신의 개 흰의 눈을 통해서 지켜보던 설리만 역시 이 어리석은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하울과 소피, 마르클과 마녀, 자유를 얻었지만 의리로 다시 돌아온 캐시퍼까지 함께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아름다운 끝을 맺습니다. 이제 영화 감상평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영화는 소피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과정과 하울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존재를 만나며 성숙해지는 과정을 아름다운 영상미와 음악으로 담아낸 명작입니다. 사실 이 영화 속에는 한 번 봐서는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의미와 감독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말이죠. 이웃 왕자의 실종이 그 목적이 불분명한 영화 속 전쟁의 모습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강렬한 평화주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미래가 맞물리는 운명적인 인연의 순환을 보여주는데요. 영화 후반부 소피가 과거에서 외친 미래에서 기다려 꼭 찾으러 갈게 라는 말은 하울의 인생을 지탱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하울은 이 기억을 품고 평생 소피를 기다려왔기에 끊임없이 돌고 도는 두 사람의 인연이 마치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전 목마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곡이 인생의 회전 목마이죠. 3부와 4부에서 인생의 회전 목마 이 곡의 변주가 예술인데요. 하울이 전쟁터로 향할 때는 장엄하고 비장한 오케스트라로
소피가 과거를 여행할 때는 아련하고 슬픈 피아노 선율로 바꾸며 인물들의 비극과 희망을 동시에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을 장식하는 주제가 세계의 약속은 지금은 혼자이지만 두 사람의 어제로부터 오늘이 태어나고 마치 처음 만난 날처럼 반짝인다. 가사처럼 소소하지만 소중한 기억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준다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전하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소피의 외모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소피가 당당하고 사랑을 느낄 때는 눈부신 소녀로, 기가 죽거나 포기할 때는 굽은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죠. 인간을 늙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위축된 마음이라는 것을 감독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는 이들이 서로를 채우는 대안적 가족의 따뜻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곱쟁이 하울, 자존감이 낮았던 소피, 탐욕스러웠던 황야의 마녀, 과 마르클. 이들이 하울의 성에 모여 서로를 돌보는 연대야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작은 온기라는 것을 감독님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는 늘 곁에 있는데 정작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배고파도 배부르다 하고 힘들어도 괜찮다 하고 그때는 그 말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한 잔의 온기, 시 한 줄의 떨림을 전하는 시간. 차를 읽으며 시를 마시며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SB님이 보내주신 사과 한 개의 추억과 함께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노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SB님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던 사과 한 개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엄마와 둘이 시외버스를 타고 어딘가 먼 길을 가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서 커다란 사과를 먹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사과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해요. 어디로 갔을까? 그 사과는 어린 SB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작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불과 몇 년 전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엄마가 드셨구나. 그 깨달음은 2, 3년쯤 지나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나는 그때의 엄마보다 훨씬 많은 나이가 되어서야 그걸 깨달았을까? 아마 없는 살림에 아이들 먹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니 엄마가 따로 무언가를 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를 읽고 SB님은 한동안 먹먹한 회한 속에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보여주던 모습이 엄마의 전부인 줄 알았던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엄마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시라면 이 노래는 세월을 건너 부모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특히 이 노래를 부른 김상은 씨는 김소월 시인의 증손녀라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시를 증손녀가 목소리로 다시 살려낸다는 것. 그것도 어쩌면 오래전 마음이 세월을 건너 돌아오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SB님은 내일 그리고도 한참이 지난 날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셨지만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늦게라도 엄마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를 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셨으니까요. SB님의 신청곡 김상은의 부모였습니다. 심순덕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는 제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엄마를 향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는 늘 강한 줄 알았고 엄마는 늘 괜찮은 줄 알았고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시인은 그 당연함을 하나씩 꺼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도 배고프고 아프고 서운할 수 있는 그저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습니다. 이 시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립니다.

오늘의 시와 함께 할 차는 애플 시나몬 차입니다. 따뜻한 물속에서 사과향이 천천히 퍼지고 은은한 시나몬 향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향이 먼저 다가오지만 마시고 나면 오래 남는 것은 깊고 따뜻한 여운입니다. SB님의 사과 한 개 추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사라진 사과가 궁금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는 엄마의 마음만이 따뜻하게 남았으니까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와 참 잘 어울리는 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SB님의 사과 한 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볼 만큼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엄마의 마음 있으시지요? 그 마음이 오늘 하루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를 읽으며 시를 마시며 김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주시 평생학습 방송국 라디오 플러스이고요. 저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마음의 설사 여명숙입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커다란 나무 아래 잠시 머물러 보세요. 바람 부는 날 바람에 온몸을 맡긴 나무를 잠시 바라보세요. 오늘 하루는 이처럼 바람결 하나도 나무 그늘 하나도 찬란하게 눈이 부신 멋진 날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땐 행복하고 슬플 땐 아픔을 느끼죠. 마음과 몸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런 느낌들입니다. 느끼기 위해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하기 위해 우리들은 느껴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느낌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 머무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병의 전 단계인 미병이란 게 생겨요. 소위 말하는 징후란 거죠. 이 미병의 시기에는 치료가 수월한 반면 스스로 잘 알아차리지는 못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와도 매우 비슷한 듯해요.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보다는 사소한 마음의 결이 어긋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것을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넘겨버려요. 감기가 오기 전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때 조금 쉬어주면 되는데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꼭 심한 감기를 앓는 것처럼요. 통증은 이제 미병이 끝나고 우리 몸에 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지요. 심한 몸살 감기는 온 몸의 장기들에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머리는 깨어지게 아프고 목은 음식을 삼킬 수 없게 아프고 고열은 정신까지 힘들게 하지요. 근육 하나하나를 풀어헤쳐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죠. 아픈 곳은 분명 허리인데 손발이 먼저 저려올 때 온몸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사실에도 다시 사람의 인연을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가 원만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부족하면 또 다른 사람이 채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서로 나누었던 마음의 크기와 온도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이때 우리는 서운함이나 후회, 아쉬움 같은 감정의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슴 앓이를 하며 심장이 아파오죠. 특히 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연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마음의 통증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죠. 마음의 통증이 커서 가슴 앓이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마음의 추스림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미병처럼 징후를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살아가면서 마음의 통증을 덜 경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차리고 욕심은 조금 더 내려놓고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많이 채워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연인의 발과 내 발을 맞대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에게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다. 밤에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손톱 발톱은 밤에 깎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은 붉은 글씨로 쓰지 않는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 같은 이런 말을 잘도 믿고 지키며 살아오죠. 그러면서도 정작 믿어야 할 사람에게는 의심을 품은 채 그 사람과 그의 말을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어디 타인뿐이겠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스스로를 의심하며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때가 많지요. 믿으면 믿은 만큼 상처로 돌아올 것만 같았고 뒤통수 받는 느낌을 경험하고 싶진 않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감정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대가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함보다는 믿음이라는 나의 감정이 언젠가는 닳고 지쳐서 색이 바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네요. 믿음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 중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아득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폐허 속에서 다시 새로운 믿음을 쌓아 올려야 해요. 믿음은 밝고 분명한 것이라가 아니라 어둡고 흐린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어야만 하는 거죠.

밤이 가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내기에 이만큼 좋을 때도 없네요. 살아가면서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들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을 겁니다. 아직 흉터 자국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순간들에서도 상처받지 않으려 관계를 맺는 것에, 관계되어지는 것에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린 여전히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나를 믿고 소중한 사람들을 믿으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믿는 용기를 가져보자고요. 어떤 관계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행동하고 이해하며 자기 중심적이거나 의존적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자립한 상태여야 해요. 필요에 의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인간 관계 자체가 번거로운 만남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죠. 사람이 지친다는 말처럼요. 그럴 때는 잠시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 후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의 온기는 뜻밖의 반가움과 설렘 그리고 활력을 선사할 겁니다. 혹시 오늘 문득 누군가 떠올랐다면 그 사람은 분명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따뜻한 사람들과의 좋은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내가 소중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더더욱 감사할 일이고요. 스치는 모든 만남들도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음은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죠. 마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해요. 마음을 비운 마음은 삶의 감동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채워지길 소망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플러스 어느 시인의 노래 진행자 이주자입니다. 절기상으로 망종이 지난 지 며칠 안 되는데 벌써 30도를 오르내리는 초여름 날씨로 젊은이들은 반소매 반바지 차림입니다. 겨울을 상징하는 사만사온만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사시사철의 절기마저도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6월 6일 현충일과 25일 6.25 사변일을 기억하며 6월을 맞이합니다. 현충일은 1956년 제정했는데 망종 때 제사 지내는 풍습에서 망종즈음 현충일을 제정했다는 망종 유래설이 있습니다. 올해가 6.25 76주년이죠. 6.25를 상기하면서 오늘은 모윤숙님의 유장한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연숙. 산 옆 외딴 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노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요.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원수가 밀어오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숨 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자루,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워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 달리었노라. 산골짜기 무덤과 가시숲을 이순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원수의 하늘까지 밀어서 폭풍우같이 머나먼 적진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귀여운 동생들도 있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우리지요. 가까운 내 사람들과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누른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그래서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지어 넘어진 이 얼굴의 땀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 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외로움을 위안해 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고 저 하늘에 나르는 바람을 마시게.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리 숨 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내리는 풀숲에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나라 새여, 혹시 내가 나르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일러다오.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다오. 물러감은 비겁하다. 항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구나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이 땅에서 죽어야 한다.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보라, 폭풍이 온다. 대한민국이여, 이리와 사자 때가 강과 산을 넘는다. 내 사랑하는 형과 아우는 서백리야 먼 길에 유랑을 떠난다. 운명이다. 이 슬픔을 모른 채 하려는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아니, 운명이라도 좋다. 우리는 운명보다 강하다. 강하다. 이 원수의 운명을 파괴하라, 내 친구여. 그 억센 팔과 다리, 그 붉은 단군의 피와 혼, 싸울 곳에 주저 말고 죽을 곳에서 죽어서 숨지려는 조국의 생명을 불러 일으켜라. 조국을 위해선 이 몸이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유쾌히 이들과 함께 벗이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 줌 흙이 되기 소원이노라.

네. 모윤숙님의 매우 유장한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였습니다. 모윤숙님, 특유의 여장부다운 활달한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현실감 있게 표현한 6.25 종군시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분단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호국 영령에 넋을 기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6.25 76주년을 맞이하여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님의 긴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플러스 어느 시인의 노래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행자 이주자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 I love you so much. 조급하지 마.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 Baby 둘이 여행 가자 시끌시끌. 우리 목적지는 속초. 바다 보이는 곳 어디든 다 좋아. 벗어 제 기자 전부 윅윅 3점 슛 스윗.

바쁘니까 화장하지 마 하지 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 딴 데 가지 마 I love you so much 조금 뻔하지 마 yeah, yeah, yeah.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 다시 나지 마

너 뭘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마 하지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데 가지마 딴데 가지마 I love you so much 조금 뻔하지마 yeah, yeah, yeah.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마 다시 나지마

0: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와!
1: 벌써 아홉 번째 시간.
0: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월 1회인데도 참 시간 빨리 가네요. 그렇죠?
1: 엄청 금방금방 돌아와요.
0: 네, 지난주에 뵌 것 같은데 저기 한 달 만에 뵙는 거잖아요. 네, 방송상으로.
1: 네, 그렇죠.
0: 시간이 너무 빨라요. 어떡하지?
1: 맞아요.
0: 참 가는 시간 막을 수 없고 그렇죠?
1: 네,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0: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은 청취자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출연자와 함께합니다. 바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을 진행하는 시민 제작자와 익산에서 가장 인기 있고자 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시민 제작자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익산에서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익산 시민 라디오 제작자 박다은입니다.
0: 네, 다은님.
1: 네, 반갑습니다.
0: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되고 싶나요?
1: 그럼요. 되고 싶죠.
0: 주문을 외우세요.
1: 아, 그게 비결입니까, 선생님?
0: 저도 주문 외우잖아요. 아, 방송할 때마다.
1: 네. 인기 있는 방송이 되신 거구나.
0: 아, 그럼 확실한가요?
1: 비공식.
0: 비공식. 네. 자,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제작, 진행하는 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깜짝 놀라셨나요? 자, 저희가 오늘 그 섭외가 안 되어서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1: 네, 특집 방송인 네, 거죠. 네.
0: 나름 특집 방송이라 다은님과 저 둘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1부와 2부로 좀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1부는 온 가족 시민 장터 현장에서 느낀 점을 좀 이야기 나눠보고 현장에서 접수한 사연과 신청곡들이 있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걸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2부는 희노애락에 참여했던 시민 제작자인 하이디 자스퍼님 아시죠, 다은님?
1: 네, 맞아요.
0: 네, 필리핀 분들인데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인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 단체에서 5월 말에 필리핀인 봉사데이라는 그 행사를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진행했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다은님, 희노애락은 그 매회 시민 제작자와 함께하는 컨셉으로 진행하는데 오늘같이 공동체 라디오에서 참가한 행사를 한번 리뷰해보는 컨셉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네. 저희 제작자들 모여보면은 항상 이렇게 다양한 홍보 활동이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 뭐 야유회나 이런 거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0: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우리가 이렇게 리뷰하는 컨셉 방송도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은님 목소리에 익숙하신 분들은, 다은님 목소리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0: 맞아요.
1: 지금 감기 걸리셨어요.
0: 네, 여름
1: 그렇죠?
0: 감기라 아주 독하게.
1: 네, 웬만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여름 감기.
0: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에어컨의 또 영향으로
1: 아,
0: 어쩔 수가 없이 또
1: 사무실에
0: 걸렸네.
1: 이제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으면은,
0: 맞아요.
1: 그런 지금 사례이신
0: 네,
1: 거예요?
0: 맞아요. 어딜 가든 실내에 요즘 에어컨이 켜 있으니까
1: 맞아요.
0: 이제 걸려버렸어요.
1: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아야 우리 면역력이 좋을 것 같은데, 일부러
0: 그렇죠.
1: 막 시원하게 해주고 차갑게 해주면
0: 그렇죠.
1: 면역력도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또 더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1: 네.
0: 맘대로 또 낮출 수도 없어요. 실내 온도를. 아니, 높일 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제가
1: 사무실은 뭐 여러
0: 걸려버렸네요.
1: 사람들이 쓰는
0: 맞아요. 맞아요.
1: 공간이니까 누구
0: 맞아요.
1: 한 명에 맞출 수는
0: 맞아요.
1: 없으니까
0: 맞아요.
1: 참 애로사항 많으시네요.
0: 네, 얼른 이 목소리 좀 오늘 양해 부탁드리고요.
1: 에너지 빵빵한 다은님이기 때문에 저는
0: 네네.
1: 뭐 건강상의 그것 때문에 좀 빨리
0: 아,
1: 나오셨으면
0: 네,
1: 해서
0: 그럼요, 그럼요.
1: 목소리도 지금 목소리도
0: 네,
1: 괜찮습니다. 나름 매력이
0: 그래도,
1: 있으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번에,
1: 네.
0: 이제 내일 방송, 7월 3일날
1: 예.
0: 방송되는 재밌수다 방송에서는 거의 목소리가
1: 아이고,
0: 신상태로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네요. 일요일에 녹음할 때는,
1: 목
0: 네.
1: 감기가 겹치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방송 하시는
0: 맞아요.
1: 분들.
0: 맞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요즘 제가 빠져있는 노래 미찌의 Stay by My Side 듣고 왔습니다. 영어 제목이 나오면 영어 울렁증이지만
1: 맞아요.
0: 읽기가 참 그래. 쉬운 단어라 하더라도.
1: 네네. 감미롭고 좋네요.
0: 네. 자, 그럼 온 가족 시민장터 현장에서 접수한 사연과 신청곡 소개하고요. 중간중간 현장에서 느낀 저희의 소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은님, 먼저 사연부터 한번 때려볼까요?
1: 아, 네네.
0: 네.
1: 저희가 지난 6월 13일 토요일에 오후에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 나가서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라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다녀왔는데요. 이제 소통하면서 행사 시간에 여러 사연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첫 번째 사연. 오늘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를 준비하고 참여해주고 계시는 셀러분들, 체험진행 선생님들, 운영진 분들, 시민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착한 공작소 협동조합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0: 착한 공작소. 착한
1: 협동조합.
0: 공작은 어떤 공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금해지네요.
1: 네, 그날 다양한 부스들이 있었는데 오셨던 부스 중에 하나 한
0: 네.
1: 분께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네네.
0: 글씨체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1: 네네. 그러게요. 아주 빼곡히
0: 네.
1: 예, 사연을 써주셨는데요.
0: 셀러분들이 저기 파시는 분을 셀러라고 하시는 거죠?
1: 네, 그렇죠.
0: 아.
1: 판매 부스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0: 영어가 나와서 셀러라고 하면 처음 듣는 분 혹시 당황해 하실까 봐.
1: 네, 판매자 부스, 판매
0: 판매자
1: 부스.
0: 판매자분들. 그럼 사는
1: 네네네.
0: 분은 바이어라고 하나요?
1: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
0: 아, 근데 우리 이 정도는 뭐 저기 판매자로 해도 되잖아.
1: 그렇죠. 그래도 되죠. 네,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를 신청해 주셨네요.
0: 네, 그럼 음악 듣고 돌아올까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메인 부스가 돼서 공개 방송을 두번 진행을 했잖아요. 연
1: 맞아요,
0: 1회씩 하고
1: 맞아요.
0: 있으니까. 그런데,
1: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었죠.
0: 메인 부스가 아닌 저희 그 공동체 라디오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 부스로 참가했던 행사가 이 온가족 시민 장터가 처음 아닌가요?
1: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0: 그렇죠.
1: 그렇게 홍보만을 위해서 이렇게 참가 부스를 이렇게
0: 네네.
1: 다 같이 갔던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거의.
0: 날씨가 좀 덥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새벽시 넘어가서는 좀 그래도 그늘도 지고 해가지고
1: 맞아요.
0: 괜찮았는데, 그때까지는 더웠어요.
1: 맞아요.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이 고생하셨는데, 네. 그래도 요즘 7월 날씨를 또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6월에 조금 선선해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0: 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아마
1: 맞아요.
0: 전주
1: 맞아요.
0: 시민분들이라면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1: 맞아요.
0: 전주시청 앞에 노송광장이 있다는 거. 그 잔디밭에서 그
1: 맞아요.
0: 하는 행사에 저희 참여했는데, 많이 설레었어요, 저는. 그 홍보하기 위한 자리잖아.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좀 널리 널리 전주 시민분들에게
1: 맞아요.
0: 저희 방송 좀 들어주십사 하고 나가는 자리여서 많이 설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실까 하는 또 걱정도 좀 했었었고.
1: 저는 익산 시민이잖아요.
0: 네.
1: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을 처음
0: 오, 아,
1: 가봤는데,
0: 그러겠다.
1: 좀 되게 놀랐던 부분이 많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0: 네.
1: 일단은 그 시청 쪽 주차장이 평상시에 유료인 것도 좀 신기했고,
0: 네네.
1: 근데 그날 또 행사가 있다고 제가 그 갓길 주차, 유료 주차 구간에 댔는데,
0: 네.
1: 계산을 하려고 가보니까 6월 13일은 행사라서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써
0: 오.
1: 있더라고요. 키오스크 그 주차료 계산하는 자판기에.
0: 네네.
1: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시청 앞, 지금은 익산도 신청사를 개청을 해서 노송광장처럼 광장이 생겼어요, 시청 앞에. 근데 그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청
0: 네.
1: 앞이 그냥 주차장 뷰였어요. 그래서 잔디밭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시청 앞 광경도 되게 좋았고,
0: 네.
1: 그리고 또 화장실을 갈때 보니까 그 시청 안에 도서관이 쫙 되어
0: 전주
1: 있더라고요.
0: 하면 또 도서관 유명하잖아요. 시립도서관들 많잖아요.
1: 그니까 그 유명한데 시청 안그 건물에 그렇게 도서관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너무
0: 너무
1: 좋더라고요.
0: 인상적이었어요?
1: 네네. 그리고 주말인데 그 부분은 이제 개방이 되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또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0: 네네.
1: 또 진짜 새로운
0: 책을
1: 광경이었어요.
0: 좋아하는 도시 전주.
1: 그러니까요.
0: 익산은 저기 다르잖아요.
1: 9월에 또 전주에서 독서대전도 또 하잖아요.
0: 맞아요.
1: 익산도 신청사가 생기면서 시민들한테 개방된 그 시민의 서재가 생기긴 했어요.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익산도 책을 사랑하는 도시로 또 따라가 봐야죠, 또.
0: 신청사가 생겼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한번 가보고 싶다.
1: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거기
1: 앞에.
0: 앞에서 저희 공동체 라디오 행사해도 되고.
1: 그럼요, 좋죠.
0: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말이 전주지 전북 넓게는 그렇잖아요.
1: 그럼요, 남원 방송도 있고, 익산 방송도 있고, 이렇다
0: 네.
1: 보니까, 예, 지자체에서 저희 많이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어디라도
1: 그럼요, 어디라도
0: 달려가겠습니다.
1: 달려갑니다.
0: 도와주십시오.
1: 네.
0: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야죠. 두 번째 사연이죠. 이거 어린이가 적은 것 같아요. 가족
1: 네.
0: 탐정단 3등 기념으로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린이 탐정단 고다은 팀. 맞죠?
1: 네네.
0: 다은님과 이름이 같네?
1: 네, 이름이 똑같네요.
0: 가족 탐정단이라고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들이 여러 군데 해놨잖아요. 그 온가족 시민장터.
1: 네네.
0: 그러니까 메인 부스 측에서 여러 부스들을 좀 이렇게 경험해 보게끔 하려고 미션 같은 걸 줬나 봐.
1: 뭐,
0: 가족
1: 우리
0: 탐정.
1: 관광지 가면 스탬프 투어 이런
0: 어, 그런
1: 것처럼.
0: 걸. 그 참여한 부스들 다 참가, 한번 구경할 수 있게끔. 아마 그 행사를 이제 가족 탐정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3등. 3등 하면 잘한 거잖아요.
1: 선물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친구, 그쵸?
0: 1, 2, 3, 3등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주잖아.
1: 그럼요.
0: 아, 그래서 신청해주신 곡이 Count Love, 맞네?
1: 네, 보이
0: Boy
1: 넥스트
0: Next Door.
1: 투어의
0: 제가 요즘
1: 노래네요.
0: 노래를 잘 몰라서. Boy Next Door라 하면 최근에 아이돌인가요?
1: 네, 요즘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Boy Next Door의 Count Lov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좋은 곡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이런 노래도 자주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1: 맞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 방송을 많이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요즘 인기 있는 노래들 잘 섭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듣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음악도 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이 저희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게 해준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자, 전주공동체 라디오에는 시민 제작자뿐만이 아니고 그 방송국을 또잘 운영하려면 사무, 실무 보시는 또 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스태프분들.
1: 사무국이
0: 예,
1: 필요하죠.
0: 세 분이 계시잖아요.
1: 맞아요. 열심히
0: 한
1: 또,
0: 분은 본부장님
1: 네, 본부장님.
0: 계시고,
1: 네,
0: 그다음에
1: 민주쌤 계시고.
0: 민주님 계시고,
1: 네.
0: 허팀장님
1: 맞아요.
0: 계시고,
1: 세
0: 저희
1: 분
0: 온 가족
1: 계시죠.
0: 시민장터에서도 허팀장님이 장비 배송부터
1: 더운 날 너무,
0: 설치까지
1: 네.
0: 하시면서 너무 날씨 더웠는데,
1: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너무
0: 맞아요.
1: 고생하셔서.
0: 점심을 못 드셨던가 했을걸요?
1: 네, 너무,
0: 더위 드셔서?
1: 네, 감사했어요, 진짜로. 네.
0: 더운 날.
1: 네. 우리 제작자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제작자분들이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또 사무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또 발벗고, 네, 도와주셔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 시민 제작자의 뒤에는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시민 제작자가 하고 싶은 대로
1: 네, 열심히 할
0: 이렇게
1: 수
0: 네,
1: 있다.
0: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이벤트는 꼭 넣고 싶어서, 네, 그렇죠?
1: 아이, 그럼요. 또 감사해. 또 땡스투라는 거는 들어가면 좋죠.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부탁드립니다.
1: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어제보다 빛날 오늘을 위해, 오늘보다 더 빛날 내일을 향해. 아, 이렇게 좋은 문구를 써주셨어요. 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렇게 사연 주셨고 익명의 사연이었습니다.
0: 네, 신청곡이 조이의 안녕.
1: 네.
0: 저 이거 들어보니까 아는
1: 네,
0: 노래더라고요.
1: 원래
0: 근데
1: 박혜경 씨의
0: 박혜경이 원곡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리메이크한 여가수
1: 네.
0: 조이의 안녕. 바로 노래 듣고 올 거야. 좀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떻게 하지?
1: 두곡 이어서 듣고 와도 되지
0: 두
1: 않을까요?
0: 곡이요?
1: 네.
0: 이 곡과 그럼 어떤 곡 들을까요?
1: 다음 사연이랑
0: 다음
1: 같이
0: 사연.
1: 해서 들어도 좋을
0: 아,
1: 것
0: 네 번째
1: 같아요.
0: 사연.
1: 네.
0: 아, 익산에서 온. 아, 안녕하세요. 익산에서 매달 전주로 놀러 오는 재미모라 팀입니다. 다은님 쪽 팀인가 봐요.
1: 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더더더,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935 파이팅이라고 하시면서 이광조 선생님의 즐거운 인생. 저도 이 노래 알아요.
1: 아, 네.
0: 명곡이고 오래된 곡.
1: 맞아요.
0: 즐거운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즐거우세요, 다은님?
1: 그날은 즐거워서 이게 아마 신청곡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0: 그 분위기, 흥에
1: 네.
0: 취해서.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때 공연도 했었었잖아요.
1: 맞아요.
0: 메인 부스에서 준비한.
1: 악기 공연도 있었고.
0: 바이올린도 하고, 난타, 북 같은 것도 하고,
1: 댄스.
0: 아, 댄스도 있었던가요? 아,
1: 네네.
0: 있었다,
1: 아이들
0: 맞아.
1: 댄스도 있었어요.
0: 댄스도 있었고, 또, 외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물거품이라고, 아니, 물거품이란다, 뭐죠?
1: 버블쇼. 네.
0: 버블쇼,
1: 비눗방울 쇼.
0: 물거품이래. 아, 맞아. 비눗방울쇼 하시는 분도
1: 네네.
0: 와가지고 계속 재밌었던 것 같아.
1: 맞아요.
0: 아이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즐거웠던 것 같아.
1: 아이들 행사 가보면 그 비눗방울 쇼가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0: 아,
1: 진짜.
0: 탑이에요, 지금?
1: 네, 근데 아이들은 비눗방울 만날 때마다 좋아하더라고요,
0: 아니,
1: 보면은.
0: 저희들이 봐도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가서
1: 맞아요.
0: 만지고 싶고 막 한데 막상 가지 할 수는 없지만
1: 네네.
0: 마음속으로는 좀 이렇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1: 하늘에 막 비눗방울이 잔뜩 있으면 되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0: 빛의 그 비눗방울 통과할 때또 색깔이 다양하게
1: 맞아요.
0: 변하잖아요. 그것도
1: 무지개색.
0: 참 예쁘더라고.
1: 맞아요.
0: 그런 공연이 있었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1: 네.
0: 네, 그러면 신청해주신 곡두곡 연이어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조이의 안녕, 그리고 이광조 선생님의 즐거운 인생 듣고 왔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광조님 알까 모르겠네.
1: 저도 그 가수분을 알진 못하고 이 노래 한 곡만 알아요.
0: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1: 네네. 저는 이 곡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는데
0: 네.
1: 딱 듣자마자 약간 디즈니 인어공주처럼 약간 그런 신나는 퍼레이드 음악
0: Under the
1: 같다는,
0: sea,
1: 네네, 약간,
0: under the sea,
1: 오,
0: 이런
1: 약간
0: 느낌.
1: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신나고.
0: 그
1: 네.
0: 나이가 아마 이제 7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1: 그렇구나.
0: 노래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노래를 하고 계시다면, 저도 70세 넘어서까지도 라디오 방송을 재밌고 건강하게 하고 싶네요.
1: 아유,
0: 다은이도
1: 그럼요.
0: 그러실걸?
1: 아유,
0: 70세
1: 그럼요.
0: 넘어서까지.
1: 아,
0: 인생은
1: 그럼요.
0: 70부터!
1: 그럼요. 이제 전주공동체 라디오가 계속 가야죠. 10년,
0: 더
1: 20년,
0: 커져서,
1: 30년. 그럼요. 계속
0: 그렇죠.
1: 가야죠.
0: 열심히 해서 키워봅시다.
1: 네, 좋습니다.
0: 여러분 도와주세요.
1: 네, 들어주시고,
0: 네.
1: 도와주시고.
0: 자, 다섯 번째, 자, 사연. 네.
1: 네,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문화살롱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주의 귀여운 수달 캐릭터와 함께 오늘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문화살롱 부스를 방문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수달 스티커도 선물로 드린답니다. 올여름 더위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날려버리시게요 하시면서
0: 네.
1: 네, 쿨의 해변의 여인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쿨의 해변의 여인. 꼭 여름 되면은 여러 번 듣게 되는 노래.
1: 네. 아무래도 그 노래 자체에 막 파도 소리가 들리고.
0: 곡을 만들려면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니까? 저작료. 그죠?
1: 계절마다 항상 나오는
0: 그러니까
1: 노래들.
0: 음원료. 이야.
1: 맞아요.
0: 작곡가 누군지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요.
1: 뭐, 우리 벚꽃 엔딩처럼.
0: 그렇죠.
1: 네.
0: 봄 되면
1: 네, 계절마다 나오는 노래.
0: 맞아요.
1: 좋죠.
0: 문화살롱 전주 귀여운 캐릭터 수달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 사연 보고 전주의 캐릭터가 뭐였지? 대표 캐릭터 있잖아요. 검색해봤더니 공공 캐릭터가 11개가 넘는다네.
1: 오,
0: 근데 딱
1: 많구나.
0: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뭐 많은 시민분들은 전주의 캐릭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기억 에는 전주 캐릭터면은 딱 떠오르는 건 없어요.
1: 저도 그런 것 같긴
0: 먹는 빵 그거
1: 하네요.
0: 하나는 생각이 나는데 그건 뭐 캐릭터라고 할순 없잖아. 공공
1: 네네네.
0: 캐릭터는 아니니까.
1: 네네네.
0: 익산에는 유명한 공공 캐릭터 있다면서요.
1: 맞아요. 익산에는 마룡이라는 네,
0: 마룡이.
1: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그 연못에서 태어난 용, 그런 용인데, 그, 저희가 서동,
0: 네.
1: 예, 선화공주, 백제, 무왕,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 그 히스토리와 연계해서 마룡이라는 캐릭터가 탄생을 했는데, 익산은 아마 캐릭터 하면은 마룡이를 시민들이라면은 다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이 캐릭터가 귀엽기도 하고, 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캐릭터, 제가 알기로는 그, 공공 캐릭터? 이런 대전에서 대상도 받았던
0: 오,
1: 걸로 알고 있어요.
0: 성공한
1: 네,
0: 케이스구나.
1: 맞아요.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0: 네.
1: 이 캐릭터가 아마 2021년 후반쯤에 탄생을 했는데, 지금은 익산역에 가보시면 우뚝 서 있어요.
0: 떡하니 잘 잡고 있더라고요.
1: 맞아요. 크게
0: 마룡이.
1: 있고, 어떤 축제, 익산에 사는 축제 같은데 빠지지 않고, 이 마룡이 굿즈, 인형 같은 거,
0: 네.
1: 키링 인형 판매하는 부스가 항상 들어오는데 성황리에 진짜 없어서 못팔 정도로
0: 없어서 못팔 정도예요?
1: 네 진짜
0: 성공했다.
1: 인기가 많아요.
0: 마룡이. 이름도 귀여워하기 쉽잖아요. 마룡이.
1: 네네네 뭐 약간 이렇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익산에 오면 고구마 만날 수 있단 마룡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귀엽게
0: 아,
1: 네네네
0: 알겠습니다. 다양성을 말하다 이렇게 갔지?
1: 네네 네, 축제
0: 아,
1: 기대된단 마룡 이런 식으로 활용을
0: 오호, 아, 이미
1: 하시더라고요.
0: 히트하고 있는
1: 네,
0: 상품이네.
1: 그래서 이 마룡이 최근에 이 마룡이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이 또 하나 등장을 했어요.
0: 오호,
1: 그래서 네, 열심히 또 콘텐츠를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0: 이야, 좋겠다. 전주천에 수달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전주천 캐릭터로
1: 그렇구나.
0: 만든 것 같아. 근데 또 맛돌이랑 멋돌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 비빔밥 그런 거 있잖아.
1: 네,
0: 그러니까 맛돌이
1: 유명하죠.
0: 캐릭터도 있고, 뭐 한옥마을의 멋, 또 전주의 멋, 그래서 멋순이? 맛돌이 멋순이었던가? 그러니까 이게 이것저것 합치면 11개가 넘는데요. 공공 캐릭터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의 대표적인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전주촌도 좀 거닐고 한옥마을도 좀 거닐고
1: 그러니까.
0: 비빔밥도 먹고 이 맞아요. 하나의 캐릭터로 좀 여러 가지 전주에서 내세울 수 있는 상품을 좀 홍보하면 되잖아.
1: 진주도 수달 캐릭터 하모가 있잖아요.
0: 하모.
1: 그 하모도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타 네. 지자체 시민분들도 막 그 굿즈를 갖고 싶어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전주도 뭔가 캐릭터가 하나가 네. 좋은 캐릭터가 하나
0: 대표적인
1: 탄... 네,
0: 거?
1: 네, 대표 캐릭터 탄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뭐 새로운 저기 이제 시장님도 네, 시정이 돌입하셨으니 생각이 있으시겠죠.
1: 네, 기대합니다.
0: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여섯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연 전가요?
1: 네.
0: 여섯 번째 사연이 곡 두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1: 오, 그러네.
0: 이건 우선 들어보고 이제 나중에 시간에 따라서 네. 편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그러네요.
0: 자, 저희는 우다함 사회적 협동조합 효자오동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오봄부스 알록달록 색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칠 놀이 도안과 색연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놀러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K-윌의 말해 뭐해 그 다음에 SG워너비의 라라라 두 곡 신청해 주셨네요.
1: 네네.
0: 그리고 밑에 하하호호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 말해 뭐해 아 이거구나.
1: 네네.
0: 그 다음에 SG워너비 라라라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죠?
1: 그 가사를 또 적어주셨네요.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아, 둘이서 라라라 아이고. 이거 적어주셨네요.
0: 저 이분 인터뷰한 거 기억나요?
1: 그래요.
0: 저 그날 제가 그 핸드폰에 마이크 끼워가지고
1: 맞아요.
0: 인터뷰 녹음 따로 다녔었잖아요.
1: 맞아요.
0: 기억납니다. 센터장님 여성분이셨는데
1: 그렇구나.
0: 그 어떤 일로 참가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이것저것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분이 아마 신청해주신 곡일 거예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무슨 뭐 탐정단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코스 중에 하나였었어. 색칠하기. 또 한쪽에서는 이제 배지 만들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 그 다 함께 돌봄센터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그 돌봄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부스더라고요.
1: 봉사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0: 청소년들도 많았어요. 진짜 보기 좋았어요.
1: 맞아요. 그날 다양한 체험 부스도 진짜 많았어요.
0: 예, 맞아요.
1: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색칠하기, 배지 만들기, 그리고 뭐.
0: 키링도 있었고.
1: 네, 키링, 보드게임 체험, 네. 다양한 체험이 있었는데.
0: 옷도 판매하는 저기 부스도 있었고.
1: 맞아요.
0: 아이스크림 판매.
1: 맞아요.
0: 더우니까.
1: 네, 담비죠, 담비.
0: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곡 듣고 돌아올까요?
1: 네. 쿨의 해변의 여인 빼놓지 말아주세요.
0: 쿨의 해변의 여인? 저희. 안 들었나요, 혹시?
1: 네, 안 들었답니다.
0: 아,
1: 빼먹지 마세요,
0: 지금
1: 선생님.
0: 다섯 번째 지금 사연을 말씀하신 거죠?
1: 와, 그럼요.
0: 그리고 제가 지금 여섯 번째 사연을 소개한 거죠?
1: 네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1: 네네.
0: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네, 차근차근.
0: 네. 네.

0: 네,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다은님과 좀 회의를 해서 하나의 사연에 하나의 신청곡만 좀 보내드리기로, 그게
1: 네네.
0: 공평하다는 생각에,
1: 네, 시간 관계상
0: 양해해 주시길
1: 그랬습니다.
0: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희노애락이 7월에 방송이 되죠?
1: 네, 그렇습니다.
0: 이거
1: 7월 방송됩니다.
0: 6월 지금 방송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온가족 시민장터에서 그 달의 조각팀과
1: 맞아요.
0: 녹음했던
1: 맞아요.
0: 월하랑, 그다음에 호랑님과 현장에서
1: 맞아요.
0: 녹음했던 희노애락이 지금 방송이 6월 달에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 맞아요. 네,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의 조각
0: 네.
1: 그 오디오 드라마도 진짜 재밌어가지고.
0: 그러니까 참 기발하신 분들이고
1: 네네.
0: 바쁘신 와중에도 또 현장에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또 환경이
1: 맞아요.
0: 좋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야외에서 저희가 또 메인 부스가 아니었는데 또 소음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1: 맞아요.
0: 불구하고 현장에서 희노애락을 녹음해 주신다고 흔쾌해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 맞아요.
0: 녹음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좀안 잡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은님이 그 응급 처치하듯이
1: 네.
0: 훌륭하게 살려내가지고 지금
1: 맞습니다.
0: 좋은 오디오로 방송이
1: 네네.
0: 나가고 있답니다. 이 점을 좀
1: 네네.
0: 알려드리고 싶어서.
1: 저 편집하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이 AI로 편집하는 기술이
0: 예.
1: 정말
0: 아,
1: 발전했구나.
0: AI의 힘이었어요?
1: 네, AI의
0: 오.
1: 처방전에 따라서 편집을 했는데,
0: 네.
1: 정말 똑똑하게 주변 소음은 죽이고, 사람 목소리는 키워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얘가.
0: 저희가 웬만하면 그 AI 힘을 안 빌리고 사람의 힘으로 해 나가는데,
1: 그쵸, 거의
0: 그때
1: 평소에는.
0: 현장이 너무 소음이 많았고, 또 녹음
1: 맞아요.
0: 과정에 너무 출연자분들 소리가 작게 잡히는 바람에
1: 네네,
0: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1: 네네.
0: 그걸 AI가 참잘 도와줘서
1: 다행이에요, 진짜로.
0: 다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살려내
1: 네네.
0: 주셔서.
1: 네네. 사실은 편집이 잘 될지 정말 원 파일을 듣고 좀 놀랬는데, 다행히,
0: 전혀 티가 안
1: 네.
0: 나고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1: 잘 방송된 것 같습니다.
0: 네. 참, 현장에서 방송하다 보면 이런 참 에피소드가 많다니까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저희 끝마치고 나서 참 지쳤잖아요. 더운 날이었고, 나름 또 홍보한다고 이것저것 하고 또 녹음도 하면서 지쳤는데, 뒤풀이를 또 저희가 영화의 거리에서 가장 맛있는 박사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했지
1: 네,
0: 않았겠습니까?
1: 맛집입니다, 맛집.
0: 뭐 저기 영화의 거리 박사님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1: 네네,
0: 거기에 또
1: 냉산 맛집.
0: 시민 제작자분이 계셔가지고
1: 네네.
0: 또 저희 함께 하면서 뒤풀이하면서 오늘 하루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1: 저는 그 시간이 좋아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걸 먹기 위해서
1: 네, 그럼요.
0: 열심히 일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1: 그럼요.
0: 있다.
1: 네.
0: 이렇게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정말 함께하는 시민 제작자분들이 많은데, 참 업종도 다양하시고 직업들도 다양하셔가지고 여러모로 참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그렇죠?
1: 귀동냥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작자 모임도 매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개 사연 남았나요?
1: 네.
0: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늦은 나이에 코르티스라는 그룹에 입덕을 했습니다. 저는 코르티스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하이브 주식까지 샀습니다.
0: 오.
1: 네, 이것이 나의 덕질이다! 이렇게 아주 결연하게 써주셨네요. 네, 이자랑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라는 노래를 신청해
0: 아,
1: 주셨습니다.
0: 이 그룹도 지금 아이돌?
1: 네, 굉장히 요즘 핫하고 인기가 있는
0: 네. 안
1: 아이돌입니다.
0: 들으면 안 되는.
1: 네, 그럼요. 빠질 수 없는 인기 있는.
0: 네. 네, 알겠습니다. 팬들이 뭐라고 하시니까
1: 네.
0: 얼른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시민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금방 돼 버렸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2부는 나중에 한번 다은님과 또 기회가 되면
1: 네, 특집
0: 특집
1: 방송으로, 네.
0: 방송으로 좀 다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1: 네.
0: 저는 개인적 욕심으로 전주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들이 있다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자주 참가해서 공동체 라디오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디오는 결국 많은 청취자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방송 매체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0: 네,
1: 있습니다.
0: 많이 도와주십시오.
1: 네. 많이 불러주세요.
0: 네. 네. 저 이제 신청곡 하나 남았죠, 사연?
1: 네.
0: 네.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 희노애락. 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헤어질 시간 됐습니다.
1: 네.
0: 매월 함께하고, 뭐, 매월 1회입니다만, 또 금방금방 찾아오고, 또 익산에서도 먼 걸음 해주시는 또 다은님이 또늘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또 지훈쌤께서도 또 우리 935를 알리기 위해서 또 아주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셔가지고,
0: 네.
1: 예, 저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1: 네.
0: 우선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리고 이제 클로징 하는 걸로 할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1: 네, 여덟 번째 사연은요. 네, 날씨가 더웠었는데, 조금 시원해졌기 때문에 청량한 이 노래를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알파 드라이브 원의 프릭 알람이라는 노래를 주셨고요. 오, 마지막 사연이 또 있어요, 선생님.
0: 예.
1: 네, 신청곡은 없었지만 모두 다 행복해져라 라고 하시면서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동산춤에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전주의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사연을 또 좋은 사연을 주셨네요.
0: 아, 이게 아마 동산숲 작은 도서관도 있고, 이게 학교? 동산숲 마을학교. 그 작은 도서관과 함께 있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보내주신 사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동산숲. 어,
0: 예.
1: 네네.
0: 네. 신청곡은 없습니다만 좋은
1: 네네.
0: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 신청곡도 어려운 저거네요.
1: 네.
0: 알파 드라이브원의 프릭 알람?
1: 네네.
0: 이것도 유명한.
1: 어, 네. 유명한
0: 아,
1: 아이돌입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네.
0: 아, 너무 요즘 저기 아이돌을 제가 몰라서 공부 좀
1: 이번
0: 해야겠네.
1: 기회에,
0: 네,
1: 네.
0: 공부 좀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방송국 위치가 어디였죠?
1: 네, 전주공동체라디오 전주 FM은 전주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덕진구 백제대로 825 4층에 있고요. 주파수는 FM 93.5MHz. 공동체라디오 앱과 유튜브로도 저희와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진짜 할까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세요?
1: 다 했습니다.
0: 다 했습니까?
1: 네,
0: 정말?
1: 다 이제 다음 희로애락에서 또 불태워보도록
0: 아,
1: 하겠습니다.
0: 끝나야죠,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1: 재밌는 하루
0: 보내세요!
1: 보내세요. It's like when we walk in, everybody know. Got the place popping, 꿈과 같은 sound.

0: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학계 결과물입니다.
1: 전주에 사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우아중 라디오. 안녕하세요. 우아중 라디오의 DJ 송자연입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선생님의 미소로 가득한 이곳은 우아중 라디오인데요. 오늘 이 시간 전주 우아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초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오의 시작.

0: 자, 오늘 첫 곡으로 가오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전주 우아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수연 양부터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우아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3반 김수연입니다.
2: 저도 전주 우아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5반 정설아입니다.
0: 자, 그럼 이제 메인 토크로 넘어가서 청소년의 취미생활이나 관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아영과 수연양은 요즘 취미생활이나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2: 저는 피구를 취미생활로 하고 있고, 현재 피구부로 활동 중입니다.
1: 저는 저의 친구들과 놀며 추억을 쌓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0: 설아영은 취미생활이 피구라고 하셨는데, 피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2: 피구를 하면서 상대방을 맞추었을 때 연습을 열심히 한 보람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럼 수연양은 노는 게 취미라고 하셨는데, 노는 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주로 무엇을 하고 노시나요?
1: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은 서로가 즐겁게 뛰어노는 작은 것이 우리에겐 작은 추억이라도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럼 두 분은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 또 다른 취미생활이나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1: 저는 노는 것 외에 다른 관심사에는 화장품과 비슷한 것들을 모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저의 소중한 것들을 모으는 것은 저에게 행복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2: 저는 저를 가꾸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옷과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0: 자, 지금까지 전주 우화중 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설아양부터 말씀해주세요.
2: 오늘 저는 저의 취미 생활과 관심사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며 즐겁게 소통하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더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1: 학교가 아닌 라디오 방송국에서 녹음을 해보니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0: 그렇군요. 저도 오늘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스트
2: 정설아,
1: 김수연,
0: 저는 진행의 송자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설렘을 전해드릴 DJ 서율입니다. 오늘도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 잠시 쉬어가며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지금 제 앞에는 오늘 방송 함께할 패널 두 분이 계신데요. 청취자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1반 고은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4반 허지우입니다.
0: 네, 오늘 방송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설레었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웃음이 나는 추억이나 조금은 아쉬운 기억이 생각날 수도 있을 텐데요. 사람마다 첫사랑의 모습과 의미는 모두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특별한 추억이라는 점은 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근두근 라디오에서는 패널 분들과 함께 첫사랑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패널 분들은 첫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첫사랑은 중학교 3학년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딱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가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는데 아무 말 없이 밴드를 건네주더라고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하루 종일 심장이 뛰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 졸업식 날에는 꼭꼭 고백하려고 편지까지 썼는데 결국 주머니에서 꺼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편지는 아직도 제 책상사라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이제는 어디서 뭐라고 지내는지도 모르지만 그 친구 덕분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나 예쁜 감정인지 처음 알게 된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10cm의 콘서트 부탁드립니다.

0: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1: 네, 10cm의 콘서트 듣고 오셨습니다. 지유님, 사연의 주인공이 중학교 3학년 같은 반 친구가 첫사랑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다른 학년을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혹시 본인의 사연인가요?
2: 이거는 제가 아는 선배분의 사연을 받은 거였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괜히 설레고 이 첫사랑 약간 학창시절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첫사랑 그런 풋풋함이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쵸, 은별씨?
3: 네. 첫사랑의 풋풋함이 잘 느껴졌던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바로 첫사랑 패널 분들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2: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따로 좋아한다고 얘기를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1: 네. 솔직히 다들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약간 그 친구한테 다가가기 좀 망설이거나 그런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은별 씨도 얘기해 주세요.
3: 6학년 때 좋아했던 애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과 달리 많이 소심했어서 좋아하는 티를 많이 못 내고 1년 넘게 혼자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면서 뭔가 아쉽고 뭔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것 같은데 지금의 마음은 혹시 어떠신가요?
3: 지금은 사실 너무 오래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잊었긴 하죠. 그래도 가끔 이제 생각이 들 때도
1: 아, 네. 제가 알기로 남자친구가 있으시다고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한 번씩 추억으로 생각이 난다 이런
3: 맞죠.
1: 의미죠.
3: 추억이니까 다.
1: 네, 첫사랑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저도 모르게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 분위기를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허각의 I Need You.

0: 네, 허각의 I need you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첫사랑을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사랑은 가장 많은 추억을 남겨주었고, 후회도 계속 생각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제가 생각하는 첫사랑의 정의는 가장 좋아했고 오래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둘러보니 다들 첫사랑을 생각하는 방식은 각자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다들 첫사랑을 경험했던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까 인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마다 첫사랑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서 더욱 저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의가 나왔는데요. 듣고 보니 모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첫사랑을 갑자기 마주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2: 저는 평소 하던 대로 하다가 집 가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할 것 같습니다.
1: 저는 첫사랑을 다시 마주친다면 그때의 감정은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려고 할것 같아요.
0: 아무래도 각자.
1: 각자 살아가고 있으니까.
0: 그쵸. 그리고 약간 첫사랑에 대한 마지막 그 끝맺음도 다들 다를 거 아니에요? 약간
2: 그쵸.
0: 안 좋게 다들 싸우면 약간 같이 싸우면서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서로 잘 끝내서 잘 살아라 하고 끝났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마주치면 어떻게 대할지는 다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따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귀는 사람 있으시나요? 네. 있으세요?
1: 네.
0: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났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 저는 한 60일 정도 사귄 사람이 있는데,
0: 네.
1: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인스타를 좀 이렇게 보다가 실수로 팔로우를 걸었나 봐요.
0: 네.
1: 근데 그 분께서 막 여소여소 해달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0: 네.
1: 그때 제가 아는 선배가 제 이름을 말했었나 봐요. 딱 그날 저녁에 제가 실수로 팔로우를 건 거예요. 진짜
0: 그런
1: 실수거든요.
0: 우연이.
1: 근데 그 사람이 그 분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계속 연락을 꾸준히 보내시면서 하시길래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지만 뭔가 그분이 뭔가 계속 좋아하는 티를 내시기도 했고 그런 좀 뭔가 챙겨주셨던 점들에서 저도 뭔가 마음을 느낀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인스타에서 실수로 팔로워를 걸었다가 그분과 잘 되는 일은 진짜 드문 것 같은데, 운명이네요.
1: 어때?
0: 근데 진짜 팔로워를 잘못 걸었는데, 딱 마침 그분께서도 약간 여자친구를 구하고 계셨고, 또 학교 선배 맞으시죠? 선배이고,
1: 맞죠?
0: 근데 또 지금 제가 또 은별님을 사적으로 또 친분이 있으니까 아는데요. 정말 이쁘게 잘 사귀고 있거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정말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윤님은 짝사랑이나 아니면 지금 잘 돼가는 분이 계신가요?
2: 네, 그 제가 아직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좋아했던 좋아하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오빠가 있었는데요.
0: 네.
2: 같이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진짜 이 얘기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연락을 해봤어요.
0: 어떤 연락을 했나요?
2: 그냥 친해지고 싶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저를 잘 모르셔서 제가 인사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인사해도 된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제가 계속 연락해도 되냐라고 살짝 이렇게 저한테 내니까 우선스럽다라고
0: 와.
2: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계속 만나야 하니까
0: 그쵸, 마주쳐야죠. 아무래도 같은 학원이나 보니.
2: 매일매일 마주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정말 설레고 좋게 약간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남자분께서 딱 끊으시는 게 너무 아쉽네요. 잘될수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이건 다 경험이고 이걸 토대로 이렇게 약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다가가는 법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남자분이 약간 좀 싫어하고 이걸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좋은 인연이 또 나타날 거라 네.
2: 그래도
0: 생각합니다.
2: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약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직진을 해야 돼요. 그냥. 그냥 뭔가 자기를 안 좋아할 것 같아도 그냥 저는 직진하는 게 후회도 안 남고 좋다 생각합니다. 오늘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패널분들의 솔직한 이야기 덕분에 더욱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소감이 어떠셨는지 패널분들께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1: 친구들과 함께 첫사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2: 처음 라디오에서 녹음해보는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다시 녹음해보고 싶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0: 네,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라디오의 패널, 은별지우와 엔지니어 은서 그리고 DJ 서유리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 엄마 같은 건 가능성밖에 나한테

0: 다?
1: 엄마 한번 하고 다영이 한번 하고. 엄마 거 들어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다영이 시작.
0: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1: 한번 더.
0: 엉덩이 들었나?

시작합니다. 잡수다 친구, 잡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있으셨나요? 아, 오늘은 저희가 처음 뵙는 날이죠. 저는 잡수다의 수다지기 김규배입니다. 저는 공동체 라디오 교육으로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 공동체 라디오 교육에 참여했는지 아시나요? 정말 말하고 싶은데, 정말 수다를 떨고 싶은데, 침묵이 너무 힘든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줘요. 제일 좋아하는 장난도 말장난이고, 좋아하는 동물 3순위에도 말이 꼭 들어가고, 밥도 말아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말할 수 있는 라디오 DJ가 꿈이었습니다. 말을 안 걸면 내가 말하면 되잖아요. 저 한 시간 동안 실컷 떠들 겁니다. 떠들기 좋아하시는 분, 말 좋아하시는 분, 수다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잡수다는 잡담과 수다에, 잡담과 수다에 의한, 잡담과 수다를 위한 방송입니다. 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잡수다, 수다지기 김규배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수다친구 잡추입니다. 우리는 격주로 만나며 저는 잡담을 잘 요리해서 여러분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수다 집밥을 제공해드리는 셰프입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볼륨을 업업 해서 제가 요리해드리는 맛있는 수다를 맛있게 야무지게 드세요. 이번 주 잡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 분야 내가 최고! 이 분야의 나팔수! 그런데 왜 동네에서만 알아주는 것인가? 너무 아쉬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의 전문가!

0: 우리 동네 전문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오늘은 특별히 월드컵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월드컵 너무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만 그래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수다를 한참 떨며 또 즐거워지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즐겁게 수다를 떨며 월드컵에 대한 모든 감정을 소화시켜버립시다.

0: 예, 오늘 월드컵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종진 씨와 정연현 씨,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축구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먼저 소개 먼저 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김종진 씨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진입니다.
0: 네,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1: 아, 축구를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보는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아,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
1: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0: 축구를 얼마큼 많이 하셨죠?
1: 한 20년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0: 와, 20년이면 뭐 학창시절도 포함된 건가요?
1: 그렇죠. 네.
0: 야, 그럼 주 포지션이 어딘가요?
1: 뭐 주로 왼쪽 오른쪽 수비, 수비? 혹은 네. 이제 풀백에 서고 있습니다.
0: 김민재 선수와 동일한 그렇죠. 포지션.
1: 네.
0: 굉장히
1: 굳이 비유를 하자면 김민재 선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키는 좀 안 되는.
1: 키는 많이 안 되고 실력도 많이 안 되지만 일단 서고는 있습니다. 김민재 자리에.
0: 감사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도 축구하는 거 봤는데 굉장히 발이 빠르고 굉장히 잘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공격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수비수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하고요. 오늘 즐거운 대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혹시 좋아하는 팀이 있나요?
1: 저는 토트넘. 후스퍼.
0: 작년에 좀 뼈 아팠던, 좀 슬펐던, 그렇죠? 강등권에서 탈출해서.

0: 올해는 잘 되기를 예, 기도해 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다음은 정경현 씨.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전북연대 N년차 팬.
0: 아, 전북연대 팬이세요?
2: 네, 팬입니다.
0: 어, 아, 그러면 그 뭐라고 하죠? 그 팬들
2: 사실 거기 매드 뭐라고 하죠? 그게
0: 팬 맞아요?
2: 매드 뭐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가입된 적은 없고 그냥 가서 직관하고 응원하고 아, 직관. 있는.
0: 예. 어, 그러면 이번 연도도 경기를 좀 봤나요?
2: 올해는 못 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예, 작년까지만 해도 갔었는데 올해는 아직 못 갔고 언젠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0: 아, 작년에 성적 괜찮았잖아요. 포획감도.
2: 어, 그렇죠. 포획감도 최고였죠.
0: 뭐죠? 그 우승 두 개 하지 않았나요?
2: 어, 예. 그 리그 우승하고 컵대 우승했습니다.
0: 아, 오늘 이제 그 월드컵 얘기뿐만 아니라 리그 네. 얘기도 좀 할 건데.
2: 네.
0: 아, 그때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0: 어, 계속 소개 좀 해 주시면.
2: 아, 네. 그 N년차 팬이고 저희 전북 현대가 원래 버팔로 일대 시작 시절이 있었거든요.
0: 아, 버팔로였어요? 네,
2: 버팔로에서 다이노스.
0: 아, 종진 씨도 버팔로 알아요?
1: 그렇죠. 네, 알죠. 버팔로.
2: 저희 초딩 때.
0: 아, 진짜?
2: 네.
0: 아, 저는 그 공룡 때부터밖에 모르는데. 아, 버팔로가 있었구나.
2: 네, 버팔로에서 다이노스로 바뀌었고 다이노스에서 전북현대 모터스로 바뀌었어.
0: 아, 점점 진화됐네요. 로봇으로. 아,
1: 그러니까 그렇죠. 쌍방울 레이더스가 생각나려고 하네요.
0: 아, 쌍방울 레이더스.
2: 아, 네. 너무 아우 아프죠.
0: 나중에 야구도 한번 얘기할 건데.
2: 아, 야구.
1: 네, 아련한 기억들.
2: 아, 그러니까.
0: 저 거기 종합경기장 때 한번 갔었어요.
2: 어, 예.
0: 아, 대학교 때 네. 보러 갔는데 네. 정말 그 충격적인 그 비주얼이 그 아저씨들이 거기서 네. 고기 꺼먹고 아, 술 드시고
2: 아, 예.
0: 골키퍼가 좀 앞으로 나오니까 야! 들어가! 어딜 쳐다봐! 그런 기억.
2: 아, 너무 좋죠. 그런 아, 편안한 분위기. 예.
0: 아, 그래요. 또 뭐 계속
2: 아, 예, 뭐, 축구, 저는 보는 거 하는 거 다 좋아하고요. 예, 하는 거는, 뭐, 주포지션은 윙이긴 한데, 그렇게 엄청 잘하진 않고요.
1: 어우, 잘하십니다. 제가 뛰는 걸 봤는데, 어우, 잘하십니다.
0: 아, 그래요? 아,
2: 종진 씨가 훨씬 더 잘합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들 수비하고요. 예, 조금,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 원래 공격합니다.
1: 우리 정영현 씨는 저랑 이제 월요일에 한 번씩 이제 축구할 때가 있었는데, 2주 연속 두 골을 한 골 한 골 이 두 골을 제가 넣는 거를 봤기 때문에 뭐 실력으로 말하면 저보다는 몇 수 위시죠.
0: 제가 얼핏 듣기에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공을 찬다고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2연속 득점 쉽지 않은데요.
2: 아, 그 다른 분들이 어시를 잘 해주시고 또 공격 포지션이라
1: 겸손하게.
0: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2: 아,
1: 위치 선정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0: 아, 위치 선정.
1: 네, 결정력도 좋으시고.
2: 아,
1: 네.
0: 장교 때 좀 감사합니다. 위치 선정을 배웠나?
2: 많이 안 뛰고.
0: 그렇죠. 장교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1: 아, 그 부하들이 떠먹여주는.
2: 그렇죠, 그렇죠. 아, 그죠. 예, 주워먹기 자리.
0: 우리 다 장교 출신이긴 하네요. 저는 장교 출신 때 축구 얘기하자면, 저는 대대장이 네. 간부 축구 한번 했거든요.
2: 네.
0: 그 장교단 간부들하고 네. 부사관들하고 장교단 했는데,
2: 네.
0: 그 경기 끝나고 대대장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김규배, 넌 다시는 축구 나오지 마.
1: 저는 대대장님을 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대대장님 지나가시는 길을 비켜드려야 되는데 아주 열심히 막았던 대대장님을 넘어뜨리기도 했던
0: 아, 대장님 그때 어떻게 뭐 허허 넘어가셨나 아니면
1: 아, 네, 다행히 교회 집사님이셔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 뭐 큰 환을 면했습니다.
0: 아. 이런 경우에 대대장님은 넘어가시는데 중대장은 이제.
1: 어, 그렇죠. 칠중대장이 저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네.
0: 눈빛 막 보이고.
1: 아, 네. 눈을 불아렸던.
2: 종신 씨가 완전 저랑 똑같네요. 저도 대대장 백태클 했다가.
1: 백태클.
0: 아, 오늘 이상한 사람 넘어온
1: 거. 하석주?
0: 백태클은 넘어간 거 아니에요?
2: 중대장이 저 미쳤냐고.
0: 선을 너무 심히 넘어가는 거.
1: 아, 그니까.
2: 비싸네요.
1: 아, 역시, 역시 저보다 한 수 이이신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네.
0: 야,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전문가의 자질이 뛰어나요. 이렇게 전문가들 저리 가라. 우리가 전문가들 다 백태클 해버리겠다. 아, 야, 어디까지 듣다가 갑자기 연락 왔죠? 아, 축구 잘하시고.
2: 아, 그러니까요.
0: 근데 제가 듣다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는 축구 잘하는 사람이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2: 아, 예.
0: 우리 학창시절 때는.
2: 네.
0: 저는 축구 못해서 맨날 수비했었거든요. 근데.
2: 맨날 수비했는데.
0: 나중에 들어보니까.
2: 네.
0: 진짜 잘하는 사람이 수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 맞습니다. 안정된 사람들이 보통 수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예.
0: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월드컵 얘기를 좀 이따 나중에 할 건데 네. 수비가 탄탄한 팀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거의.
2: 맞아요. 네. 토너먼트에서. 네.
0: 수비를 잘해야 된다 봐요. 네, 또 우리 정현 씨 하다가 대대장까지 갔는데 네. 백대까지 갔는데 아 백대가니까 또 하석주 생각나는데.
2: 아 네 맞습니다.
0: 하석주. 아 그런데 이제 그 또 계속 소개하자면 또 있나요?
2: 뭐 예, 그냥 축구 좋아하고 예.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예, 다 좋아합니다.
0: 포지션은 지금은 스트라이커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2: 어, 예, 뭐 어디든 사실은 뭐 골키퍼도 하고 다 합니다. 어차피 뭐 프로도 아니고
0: 동네 축구의 맛이 거기.
2: 아 그렇죠. 예.
0: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해야 된다는.
2: 네.
0: 어, 제가 얼핏 듣기에 옛날에 네. 우리 알았을 때 네. 그 직접 직관.
2: 아 네.
0: 어느 팀을 직관했었죠?
2: 그때 당시에.
0: 유럽 여행 가서 하지 않았어요?
2: 아,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첼시 직관했는데.
0: 아, 첼시.
2: 네, 그 스탠포드 브릿지 가서 했는데 그 경기 결과가 0대 0이었습니다. 아. 티켓 가격이 18만 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0: 아, 그 당시에 몇 년도였죠?
2: 그 당시에가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장교 그 이제
0: 끝나고
2: 제대하고 네, 그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간 때였거든요.
0: 아. 네. 그러니까 제대로 언제 하셨죠? 몇 년도 하셨죠?
2: 제대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5년에 제가 입대해서 2007년에 아마 했을 테니까 아마 2008년 정도 제가 그
0: 와, 유럽까지 2008년도면 거의 18년 전이네요.
2: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 티켓 가격도 18만 원이었는데
0: 딱 맞네요. 뭔가 비트즈 코드라고 하나요 이걸? 그러니까. 야 그때 아. 18만 원이면 지금 상당히 올랐겠죠.
1: 18년 전에 18만 원?
0: 그러니까. 아. 아, 네. 어, 좀, 18, 좀, 이게, 우리 방송심의 좀 유지해야 되는데.
2: 경기 결과가 좀, 그랬죠. 네. 그 돈 주고 왔는데, 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어, 그,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2: 아, 예.
0: 그 당시 유럽 갔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2: 어? 예.
0: 유럽 갔다 왔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2: 네.
0: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냐.
2: 아, 네네.
0: 그때 라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2: 아, 그랬었군요.
0: 유럽 가서 라면 먹고 왔다고.
2: 아, 일본 라면 제일 맛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비행기값 정도면 아낄 수 있었는데.
2: 네, 사실 영국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음식이.
0: 근데 궁금한 게 네. 축구 보러 가신 거예요?
2: 어,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처음 여행이어서 그때가 첫 해외여행이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축구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봤습니다.
0: 아, 역시 우리 전문가의 자질이 훌륭하십니다. 진짜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자, 이제 우리 월드컵 얘기를 할 건데요.
2: 네.
0: 아직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갈 때는요, 9월 달쯤 나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2: 아.
0: 그래서 그때는 다 끝났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4강, 그렇죠? 스페인,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남겨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총평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간 평가가 되겠네요. 예, 우리 소개와 반대로. 정영일 씨부터 월드컵 어떻게 보고 있다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우리나라 경기 빼고는 사실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고요.
0: 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 경기도 막 찾아보지만 그 다음에 네. 우리 딱 떨어지면 뭐 관심 없잖아요.
2: 그렇죠, 사실.
0: 어떻게 재밌게 보고 있나요?
2: 아 예, 하이라이트 이번 월드컵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0: 아 그래요?
2: 네.
0: 그 총평하자면 뭐가 좀 제일 재밌었던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2: 예.
0: 그 말이 좀 많더라고요. 심판의 오신도 얘기도 많고
2: 예.
0: 그리고 강호였던 이제 브라질 떨어진 것도 또 얘기 있고
2: 예.
0: 브라질이 저는 축구 잘 모르니까 굉장히 큰 강호인데 지금도 그 강호에 속하나요?
2: 아 저는 강호에 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속하지
0: 그렇죠,
2: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런 말도 저도 들었거든요.
2: 예.
0: 아, 그러면 지금 4강 올라온 팀이
2: 예.
0: 강호 뭐 예. 탑 1부터 4까지라고 하던데.
2: 예, 실제로도 피파 랭킹 1등부터 4등입니다.
0: 아, 그러면 좀 예상됐던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2: 아, 네, 맞습니다. 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어가서 이 네 팀 중에서 맞히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전 사실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내기를 했었어요.
2: 아, 예, 저도 내기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저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걸었었거든요.
2: 네.
0: 이 네 팀 중에서 어디가 좀 우승할 것 같은지.
2: 일단 저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종신님도 먼저 같이.
0: 아 그럴까요?
2: 씨도, 예.
0: 월드컵 먼저 그럼 총평하고.
2: 네네.
0: 얘기해볼까요?
2: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드 게임 그 같이 사람들이랑 내기했었는데 저는 아르헨 걸었거든요. 아르헨.
0: 메시.
2: 네, 메시.
0: 2연속 우승.
2: 네. 근데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는 스페인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0: 아, 왜요?
2: 그 수비가 굉장히 막강하고 지금 토너먼트 들어서 지금 상강까지 올라가는데 한 골밖에 안 먹었거든요.
0: 아, 그러네요.
2: 네.
0: 아,
2: 수비가 가장 강한 팀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팬심으로 걸었고.
2: 네, 맞습니다.
0: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바람이고.
2: 아, 맞습니다.
0: 될 것은 스페인이고.
2: 아, 네.
0: 아, 저랑 좀 달라요. 저는 될 팀 고르고. 아, 바라는 팀은 쟨 바라는 거는 그래서 바라는 팀이 우승하면 네. 돈 잃어도 기분 좋고.
2: 아,
0: 내가 바라지 않는 팀이 이겨도 우승하면 네. 이제 기분 좋고.
2: 아, 네.
0: 그래서 하는 건데.
2: 그런 거 좋죠.
0: 네, 우리 김종진 씨는 이렇게 월드컵 총평하고. 예상하는 우승팀 한번 말해볼까요?
1: 일단은 뭐 저도 정영현 씨처럼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체코를 이기기 전에는 월드컵에 48개국이 참여해서 이렇게 룰이 바뀌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체코를 2대 1로 이기면서부터
0: 아, 그때 난리 났었죠.
1: 이제 급 관심이 생기면서 아, 뭔가 이제 막 이강인에게 막 고맙고 막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정말 그 애국심도 막 뿜뿜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두 번째 경기부터 다시 이제
0: 침체 분위기로
1: 확 식어 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 하이라이트만 보는
0: 월드컵 이제 인생을 지우는 걸로.
1: 네, 그 정도였죠. 네.
0: 그 언제가 가장 그 절망감이 컸어요?
1: 글쎄요, 뭐 절망감이 언제였다고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러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뭐 어느 시점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번에 우리 월드컵 대표팀의 감독이 아무래도 가장 큰 절망을 주는 존재 아니었을까.
0: 민감한 얘기라서. 근데 우리는 전문가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요. 뭐. 네, 그렇습니다.
0: 네. 아, 저도 그 사실 우리나라 축구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네. 전 사실 16강 조금 바랬거든요.
1: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6강은.
2: 아, 예.
0: 그러니까 바라는 정도를 떠나서 약간 예. 기대했었거든요.
2: 아, 기대할 만하죠. 지금 스쿼드로는.
1: 그렇죠. 예. 조편성도 우리가 아주
0: 꿀조였죠.
1: 네, 꿀조. 꿀조라는 말 써도 돼요? 편성인데?
0: 아, 그럼요.
2: 아, 네.
1: 그랬는데
0: 그 앞에 개자만 안 붙이면 돼요.
1: 아,
2: 좀 붙였는데 방금.
1: 좀 너무 허무하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열심히 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좋은 기회를 날려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선수들이 네. 좀 기량이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이제는 하락 곡선으로 가는 이 찰나였잖아요. 그래서 올해 조금 좋게 기대를 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 달래고 그러면 이제 김종진 씨는 그 이제 마지막 4강 중에서 어디가 우승할 것 같나요?
1: 저는 원래는 아르헨티나 메시를 보유한 아르헨티나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이 됐는데 방금 우리 정영현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마음을 바꿨습니다.
0: 아.
1: 음바페의 나라 프랑스가 우승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가져졌어요.
0: 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정영현 씨가 캐릭터가 참 재밌어요. 왜냐면 아르헨티나를 원했지만 스페인이 우승했으면 우승할 것 같다.
2: 아, 예.
0: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 가서 제일 맛있는 게 일본 라면이었다.
2: 아.
0: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2: 아, 예.
0: 프랑스 아, 예.
1: 파리 생제르맹.
0: 네. 네.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그 월드컵 보면서
2: 네.
0: 이 4강도 좀 아쉬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저 언더독을 좋아하거든요.
2: 아.
0: 그래서 좀, 이집트나 노르웨이가 좀 올라왔으면, 그, 이집트가 네. 거기 아르헨티나 잡을 뻔 하지 않았나요?
2: 잡을 뻔 했죠.
0: 아, 그때 잡았으면 어땠을까?
2: 아. 심판이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이것도 엄청난 논란인데, 사실.
2: 피파가 허용하지 않았나요?
0: 지금 이 4강 구조는 그 피파가 가장 원하던 그림 아닌가요?
2: 아마도 원하는 구조이지 않을까.
1: 조작된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러나 어떤 이렇게 좀 입김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0: 그러니까 이집트 때도 그러고 네. 노르웨이, 잉글랜드도 오신 아. 논란이 있습니다. 확실히.
2: 그렇군요.
0: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좀 언더독이 좀 올라와야 좀 경기가 재밌지 않나. 저는 네. 사실 굉장히 이 그 월드컵 경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얘기가 가장 인상 깊은 선수, 인상 깊은 경기를 말할 건데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 잉글랜드 노르웨이 아. 그 전에 있던 아. 브라질을 꺾었던 노르웨이가 아.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홀란 팬이 됐습니다.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전 언더독 기대했었는데 아,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 잉글랜드와 노르웨이 경기에서 쇠를로트 선수가 아. 결정적으로 패스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 딱 봤는데 예. 너무 아깝더라고요. 패스만 했으면 골 아닌가요, 그거?
2: 뭐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비가 옆에 또 있어가지고 그 수비가 이렇게 패스를 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쉽긴 하죠.
0: 그렇죠.
2: 예, 저 좋은 찬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0: 뭐 만약에 노르웨이가 올라왔다면, 예, 되게 오히려 더 많은 이슈가 됐을 것 같기도 해요.
2: 아, 맞아요.
0: 근데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그 김종진 씨는 가장 인상 깊은 선수, 인상 깊은 경기 말할 수 있을까요?
1: 아, 뭐 아무래도 이제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0: 아, 그 맞아요, 맞아요. 수비, 네. 골키퍼. 아,
1: 그렇죠.
2: 이름을 여기다 뭐 말할 수가 없는.
0: 아, 이름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1: 이름을 거론하기가
0: 전 놀라서 말했다고.
2: 되게 민망해질 수 있는.
0: 아, 그래. 말할 수 없는. 아, 그 사람 몇 명 있다고 하더만.
1: 이렇게 우리 전라도 사투리 뭐가 이렇게 뭘 묻는 것 같은 뭐 했냐라는 어떤 아, 그런 에이. 이름을 끝나는 그 선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대회 전부터 뭐 우리나라 뭐 선수들 뭐 경기 뭐 이런 것들에 관심보다는 이 선수의 이름과 나라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뭐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 우리 뭐 JTBC나 KBS의 중계진들이
0: 그죠 당황하게
1: 중대한 문제를 만났다. 그래서 좀 관심이 생겼는데 네. 근데 이름뿐만 아니라 실력 또한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선수가 이번에 등장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0: 네. 아, 그 경기 정말 그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공격을 정말 혼신해서 막는.
1: 그렇죠. 네. 정말 그 경기가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0: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어렵게 올라왔네요.
2: 네, 계속.
1: 그렇죠. 이 카보베르데라는 시내 와 네. 완전 그 팽팽한 경기를 하고 받으시 올라왔죠.
0: 이집트하고 지다가 후반에 세 골 내리 넣어서 맞아요. 올라오고. 네. 야, 이 고난을 이겨낸 아르헨티나가 우승할지 또 스페인이 우승할지 그 안전하게 올라온 스페인이 우승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정경현 씨는 가장 인상 깊은 선수와 인상 깊은 경기가.
2: 저는 아무래도 그냥 지금의 거의 원탑인 메시.
0: 아, 메시. 예. 네. 그 라스트 댄스가 되게 길어요, 지금.
2: 아, 매우 길죠. 네.
0: 저번 월드컵 때 라스트 댄스라고 하지 않나요?
2: 그럴 줄 알았죠.
0: 이것도 지금 우리가 주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언제까지일까?
2: 아, 예.
1: 아마 2030년 때도 43살의 나이로 나와서 하지 않을까. 아, 또 언제 싶어요.
0: 그 정도 실력이 되나요?
1: 네.
2: 될 것 같아요, 예.
0: 나중에 휠체어 끌고 와서.
2: 그래도 꼴 넣을 것 같아요.
0: 지팡이 짚고, 방을 반세계로.
1: 제가 이제 이 방송 녹음 전에 네. 메시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본 게 있어요. 1987년생 리오넬 메시가 이번 월드컵에서 63%는 걸어 다니고, 25%는 서 있고, 8.6%는 조깅하고, 2.8%는 러닝하고, 딱 0.1%의 스프린트를 했다고 해요.
0: 아, 전력 질주는 0.1%.
1: 네, 그랬는데 결과가 8골에 2개의 도움.
0: 진짜 결정적.
1: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이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분석 내용을 보고 평가를 했는데 평을 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메시처럼 미친 효율로 살아야 한다. 천천히 움직이고 에너지를 아끼고 함께 하되 덜 나대고.
0: 덜 나대고.
1: 꼭 필요한 때 전력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다.
0: 겨냥한 거 아닌가요?
1: 아, 그런가요? 네. 네.
0: 아, 이거 축구에서 인생도 배울 수 있네요.
1: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시가 솔직히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뭐 나이로 치자면.
0: 아, 그러네요. 우리보다 다 동생이.
1: 그렇죠. 39살이면 이제 30대인데.
0: 아, 한참 뛸 때네. 그렇죠. 네. 아, 저기 축구 오면 엄청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나가야 그,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르헨티나 등장하는 거 보셨어요? 무슨 범죄와의 전쟁의 조직처럼 그 후배 선수들이 먼저 나와서 딱 도열하고 메시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가운데 키도 제일 작은데 큰형님처럼
0: 우리 동네 왔으면 그 물날라야 돼.
1: 네. 무슨 조직이 막 등장하는 것처럼 넣는 걸 보고 저도 메시가 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메시가 어디까지 갈까 라스트 댄스 얘기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좀 장수하면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이런 모습을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거기 이제 깃들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0: 저도 그 메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도 손흥민 선수 좀 더 뛰었으면 좋겠다. 근데 손흥민 선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메시랑 비슷하게 본다면?
2: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아, 우리 그 정현열 씨 메시 얘기 하고 하다가 이제 연락 왔죠.
2: 아, 네.
0: 그러면 이제 인상 깊었던 경기가 있나요?
2: 저는 아까 그 언급했던 이집트라 RN 경기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0: 아, 네. 어떻게? 뭐 어떤 점 때문에 인상 깊었나요?
2: 저는 이제 처음 하이라이트만 봤을 때 그리고 아르헨 아 그 이집트 선수들이 그 판정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울고 인터뷰하면서 그리고 이제 피파에 이제 제소했더라고요. 이게 네. 너무 불공정하다.
0: 근데 그건
2: 식으로.
0: 결과가 바뀌진 않죠?
2: 아마 바뀌진 않을 거예요. 예.
0: 아이고 아쉽네요, 좀 그런 부분은.
2: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이집트 저는 이제 풀 경기를 안 봤으니까요. 근데 풀 경기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심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0: 이집트도 이제, 거칠게 했나 보죠?
2: 네. 그 이집트도 보니까 반칙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안 잡았더라고요. 또 그 심판들이니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파울을 많이 안 잡는 기준을 가지고 심판이 그냥 공정하게 봤다면 그것도 이제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쪽을 치우치지 않았다. 이집트 쪽, 그러니까 아르헨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판정하지 않았다. 공정하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0: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들이 있고 네.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2: 네, 맞습니다.
0: 제가 아까 말했던 잉글랜드 노르웨이 그 오심 공이 가다가 카메라 줄을 딱 건드려서 궤도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바로 영국이 그 따라가는 골을 늦게 됐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공이 나간 걸로 그 경기를 중단하고 시작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결과론이죠 사실.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재미없고 실망한 경기. 저는 남아공.
1: 저도 남아공입니다.
2: 셋 다 갔네요. 그렇죠. 남아공.
1: 예. 네, 남아공.
0: 그 왜 그 실망했는지 그냥. 네. 우리가 그냥 떨어져서 실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2: 아,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떨어질 수 있잖아요.
2: 네.
0: 떨어질 수 있는데 왜 실망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영현 씨부터 한번.
2: 아, 일단은 그 우리 대표팀에 우리나라 대표팀에 손흥민, 이재성 선수가 선발이 아니라는 것 자체부터가
0: 아, 그 말 많더라고요.
2: 예. 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격에도 압박을 제일 잘하고 그리고 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선발 고정 선발이고 사실 다른 선수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포함되는 그런 스쿼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에이스를 빼고 그 다른 선수를 넣었다는 그 선택 자체가 잘못했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거 승부조작 아닌가? 이 정도면 아 정말요.
1: 예. 토토 스포츠 토토 한 거 아닌가?
0: 아유, 아 네.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누군가는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아닐 겁니다.
2: 아 그렇죠. 예,
0: 방송심의 그러니까. 규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2: 그냥 그런 의심이 들게 하그
0: 정도로
2: 정도로의 네. 그 많은 사람들에게
0: 실망감을
2: 이거는 좀 아닌데 상식에서 좀 벗어난 좋고. 선택이 아닌가라고 네. 해서 그래서 더 실망한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제 경기를 하는 그 도중에 실망한 지점이
2: 네.
0: 저는 뭐 전략적으로 빼고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네. 그런데 제일 실망한 게 마지막 순간에 압박을 쫙 끌어대야 되는데 다 뒤에서 이게 좀 멍하니 서 있는 모습들. 예. 좀 뭐가 이미 경기를 먼저 포기한 듯한 느낌.
2: 아.
0: 그 저는 축구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국 축구를 볼 때마다 느낀 게 투지. 막 좀 그런 투지가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투지가 좀 보이지 않은 경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2: 아, 그렇죠.
0: 그리고 막 선수들이 너무 이강인에게만 막 공을
2: 아.
0: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하지 않고.
2: 아, 그 이유는 저는 감독의 전술 부재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쨌든 그 감독이 지시한 대로 이제 움직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감독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세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재성, 손흥민한테 몰려있던 수비 선수들이 이제 그 이강인 선수만 막으면 된다는 남한군 선수들이 한 세 명인가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만 막으면 돼.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패스가 나가도 계속 막히더라고요. 그 패스가 원래는 100%였잖아요.
0: 네네.
2: 그 체코전에서 패스 성공률이 100%였던 선수가 갑자기 패스할 때마다 끊긴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표진 선수래. 네.
0: 그렇죠.
2: 뭔가 이렇게 수비가 분산이 돼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한테만 몰려 있다는 것 자체가 전술의 패착이라는 거죠.
0: 아, 그래서 정영현 씨는 네. 그 두 선수를 뺀 게 패착인 게
2: 매우 패착이죠. 네.
0: 그 수비수가 이강인 선수한테 몰리면서
2: 네.
0: 우리의 공격의 모든 맥이 끊겨버렸다.
2: 완전 다 끊겼죠.
0: 알겠습니다. 김종진 씨는
1: 뭐 저도 뭐 우리 남아공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뜨지 못함으로써 남아공 감독에게는 너무도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죠.
2: 네.
1: 보통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골을 넣지는 않더라도 그 전방을 휘저어줌으로써 수비수 두세 명을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선수대 그런 선수가 초반에 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한 초등학생이 죄송합니다. 초등학생이 어떤 그 뉴스에 나온 인터뷰를 봤는데 초등학생도 아는 초등학생도 생각하는 그 전술을 우리나라 감독은 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격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공격수를 더 집어넣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수비수를 보강하는
0: 그렇죠.
1: 그 모두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술이 나왔고 그러니까 뭐 감독 전술의 부재라기보다는 저는 감독의 부재가 아닌가.
2: 아.
1: 감독이 거기에 있었지만 없는 것 같은
0: 느낌.
1: 있는
0: 현실 자가
2: 오히려 감독이 없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0: 뭔가... 수위가 너무 높아지는데.
1: 아니, 저는 이제 소통의 문제라고도 보는데.
0: 아,
1: 선수들끼리는 네. 서로 많이 소통을 했던 걸로 봐요.
2: 네.
1: 그리고 감독조차도 뭔가 자기 생각이 있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선수들에게
0: 어필을
1: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뭔가 이렇게 모색을 해나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TV 화면에 비춰주는 감독의 모습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0: 시청자.
1: 왠지 막 이걸 모든 걸 막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기력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하는 되게 의아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0: 저 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든다면
2: 네.
0: 이승우 선수가 선발됐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휘저는 선수가 한두 명 더 있었으면
2: 좋았겠지만 그 감독이라면 네.
0: 근데는
2: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거다.
0: 우리의 동일한 그 참담감은 감독으로부터 나오네요.
1: 저는 이제 우리 남아공전에서 한국 선수들의 무기력함을 저는 이제 축구를 하는 입장으로서 이해가 돼요.
0: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1: 기세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분명 우리나라 선수들은 자기들이 한 골차로 리드 당할 줄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0: 그런데
1: 이제 우리가 한 골을 먼저 먹음으로써 이제 뭔가 코너에 몰리면서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얼어버리는 거죠.
3: 뭔가 이상하다
1: 하면서. 네. 이거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뭔가 잘 풀리지 않고 그렇다고 뭐 어디 뭐 감코진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가지고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경기장 안에 서 있는 11명의 선수들은 자신들이 그 안에서 뛰고 있지만 그러나 왠지 이렇게 뭔가 유리창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전 방금 그 김종진 전문가 얘기 들으면서 네. 그런 제가 여기 나오면서 네. 방송 준비하면서 네. 이것저것 방송을 다 들었거든요. 네. 이런 분석은 처음이에요. 그 선수들이 이러한 심리 상태였을 것이다.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이러지?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지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더 커졌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아까 실었던 투지를 보이지 못했다. 네. 잘 뛰지 못했다. 그게 좀 이해가 되네요. 발이 굳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2: 그럴 수 있겠네요.
0: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서. 네. 너무 안타깝지만 이미 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번 월드컵은 우리에게 너무나 좀 아쉬운 결과와 아쉬운 것들을 갖고 왔는데 제가 월드컵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다가 우리가 좀 더 올라갔으면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야, 이거 월드컵이 중요하냐, 리그가 중요하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팬은 야, 리그도 잘 안 보면서 월드컵 때만 반짝 보는 걸 되게 좀 비판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2: 네.
0: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리그를 이제 전부 현대를 그 버팔로 때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 예. 저는 그 의견에 굉장히 좀 반대하는 의견인 게
0: 반대요.
2: 그 월드컵은 월드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대팀은 국대팀이라고 생각하고 리그팀은 리그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로 별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리그를 응원한다고 해서 이게 월드컵 국대를 응원한 것도 다르고 예. 그 팀, 그러니까 K리그가 잘 된다고 국대팀이 잘 된다고 보장이 안 되거든요, 사실.
0: 또 그런가요?
2: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물론 이제 많은 선수들이 K리그에서 이제 오겠지만 그 대표 선수들이 뭐 다른 해외 리그나 이런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이제 대표팀에 뽑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K리그를 막 더 성장시켜야 우리나라 국대가 더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그 나라 올해 그 월드컵 스쿼드만 하더라도 지금
0: 유럽파 많이 다 나왔다고.
2: EPL 득점왕이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최강 팀의 중앙 수비 선수가 있었고.
0: 지금 월드컵 시즌이라 기승전 월드컵으로 안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2: 예.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대 팀이 32강에서 월드컵에서 떨어졌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K리그가 그만큼 또 성장했고요.
0: 사실 이번 월드컵에 32강이라는 숫자가 네. 그냥 지역 예선 숫자로 봐야 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2: 그렇죠.
0: 그런 위상이 우리가 토너먼트 떴다가 아니라
2: 네, 맞아요. 네. 그냥 작년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월드컵을 보면 그냥 지역 예선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몇 년 연속이죠? 하지만 그것은 연속이 끊긴 거라고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2: 그렇죠. 예.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봐야죠.
0: 굉장히 심각한 일이네요. 사실 따지면. 네. 그러면 리그도 보고 예. 네. 월드컵도 보잖아요. 예. 김종진 전문가님도 리그 보시나요?
1: 리그 잘 안 봅니다.
0: 그러면 리그를 보는 저도 리그를 안 보니까
2: 예.
0: 그 리그와 월드컵 뭐가 더 재밌나요?
2: 전 개인적으로는 리그가 더 재밌습니다.
0: 그래요?
2: 예.
0: 왜 재밌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일단은 그 리그 경기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경기를 하니까 예. 뭔가 일상의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든 이기든.
0: 진짜요?
2: 예. 경기를 하면, 어쨌든, 풀 경기는 안 보더라도, 경기를 이제 하이라이트라도 챙겨보고, 그 10분이나 15분이 즐거울 수 있는, 예. 그, 생각합니다.
0: 선수나 팀이 성장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네. 이번에 되게, 뉴스화 된 선수가 있던데, 고등학교.
2: 김예건 선수 얘기하시는 거죠?
0: 예.
2: 네.
0: 그 선수 진짜 고등학생인데 골 넣었다고.
2: 네.
0: 대단한 거죠?
2: 엄청난 거죠. 거의 그런 선수가 K리그 있었겠지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0: 최연소라고 하더라고요.
2: 최연소인가요? 네.
0: 그 선수를 잘 육성해야 되겠네요, 전북은.
2: 그렇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곧 그 해외리그로 진출하지 않을까 그 선수는. 아. 네. K리그에서 인정받아서
0: 주목을 받겠죠.
2: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실력이 그 아직 그 고등학생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기가 해외리그 그 뛰는 선수만큼
0: 아, 그 대단하더라고요.
2: 예. 네. 이승우만큼의 그 어떤 개인기를 보여주더라고. 옛날 그 바르셀로나 거기서 뛰던 예. 네. 그런 포텐을 보여주더라고요.
0: 그러면 그 선수를 그 좋아하며 함으로써
2: 예.
0: 네. 전북 현대를 좋아하는 팬도 생기겠네요.
2: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0: 좀 팬덤이 형성되면 그 전북 현대의 리그의 팬들도 좀 늘어날 것이고.
2: 아마 늘어났다가 또 김예경 선수가 딴 데로 가. 아마
0: 아 조규성 선수처럼.
2: 아, 네. 아 조규성 선수가 있었죠. 예.
0: 제가 아는 분도 여성분인데 아. 조규성 선수 때문에 전북 현대에
2: 아.
0: 이렇게 들어갔다고.
2: 조규성 선수가 진짜 외모가 뛰어나죠.
0: 아. 예담 그 예담요? 김예건.
2: 네, 김예건 선수.
0: 그
2: 예.
0: 선수도 외모가 귀엽겠죠?
2: 고등학교. 아, 매우 귀여운 선수입니다. 외모가.
0: 아, 그래도 네. 기대가 되겠네요.
2: 아, 기대됩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그 선수가 이대로만 잘 성장하면 그 포스 선홍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2: 아직 거기까지는 좀 먼 내 얘기인 것 같고, 예.
0: 그 우리나라의 좀 약간 스트라이커 부재에 대한 어느 그 목마름을 좀 채워줄 수도 있는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는
2: 아 예
0: 아 너무 좋습니다.
2: 네
0: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2: 아 네네
0: 우리가 월드컵도 보고 유도 봤는데요 이제 남은 월드컵 기간 4년 후잖아요.
2: 네
0: 4년 후 동안 4년 동안 우리가 좀 볼거리가 있는가, 예, 주목할 것들이 있는가, 그 얘기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진 전문가부터 이렇게.
1: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 축구를 이야기할 때 대한 축구협회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부터 좀 갱신이 돼야 되지 않을까.
0: 그것도 한편으로 참 그. 꿀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인가?
1: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정환 뭐 지금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안정환 선수가 예전에 이제 예능으로 뭉쳐야 찬다도
0: 네.
1: 하고 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유소년들을 이렇게
0: 가르칠
1: 팀을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리 안정환 선수가 일본에서 활약할 때 어떤 그런 그 감독 하고 있는 그 팀에 가서 이렇게 경기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근데 참 잘해요. 일단 선수들과 소통도 잘하고 뭐 우리가 다 아마추어인데 특히 뭉쳐야 한다 같은 프로에서는 축구 선수가 아닌 사람들 뭐 연예인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다른 운동 선수들도 있는데 그들이 축구 11명이 하는 축구라는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진짜 바닥부터 끌어올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곤 했는데 그런 좀 모습의 감독이 이번에 선임이 된다면 좀 우리 한국 축구가 더 미래가 밝지 않을까?
0: 우리 전문가님은 다 외국 감독을 말할 때 특이하게 국내 감독을
1: 뭐 벤투라든지 뭐 이런 외국 감독이요.
0: 상대 외국 감독만 말하는데
1: 일단 외국 감독은 잘 모르고. 글쎄요, 제가 이제 주로 본 인물이기 때문이 그런 것 같아요.
0: 그것도 독특한 관점 같습니다. 그런데, 안정환 딱 들었을 때, 안정환 선수 얘기 들었을 때, 얼마 전에 했던 발언으로 인해서.
1: 어떤 발언이죠?
0: 모르시는군요.
2: 모르시는군요.
0: 그것은 방송에서 그러니까 좀 불미스러운 말을 했어요.
2: 뭣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1: 아, 그래요?
2: 네.
0: 우리 방송을 저격하는 듯한 느낌?
2: 근데 그게 되게 오해가 있는 게 제가
0: 오해입니까?
2: 예, 제가 풀로 들어봤거든요.
0: 네.
2: 근데 그게 되게 좀 원색적인 비난이고 좀 잘라가지고 든다고 생각되는 게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럴 수 있지만
0: 그럼 우리 안정환 그 선수가 볼 때 우리 전문가는 할 수 있는 방송이다.
2: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몇몇 유튜버들이 그런 거를 사용해서 자기의 유명세를 이렇게 떨치려고 한다, 비판함으로써.
0: 그걸 이용하면서.
2: 이용하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돼도 안 되는 것들이라는 얘기를 토해냈었는데, 그게 뭔가 왜곡이 돼서 그냥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자기가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약간 거만한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0: 교만하고
2: 이렇게,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방송에서. 아, 여기서... 제가 듣기 전체적으로 듣기로는 일반인들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정영현 그 전문가가 풀 영상을 봤는데. 그런 게 아니랍니다.
2: 아이고,
0: 예. 오해랍니다, 오해. 그리고 우리는 멋도 아닌 것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예. 그 전문가님 얘기하셨으니까
2: 네네.
0: 이제 우리가 이제 4년 동안 볼 거리가 뭐가 있는가.
2: 아, 사실 4년 후에 이제 월드컵을 정말 이런 결과,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축협이 이제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0: 아, 두 분 다 똑같은 걸 바라보고 계시네요.
2: 네, 실제로도 지금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이제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죠.
0: 예. 네. 그럼 그 개혁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소망을 가져야겠네요.
2: 아, 예.
0: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마칠 건데요.
2: 네.
0: 마치면서 우리 두 전문가는 다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축구를 이렇게 보는 건 좋아하지만 네. 뭐 그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축구의 매력, 아. 내가 생각하는 축구의 매력, 난 왜 지금까지 축구를 계속 차는가? 난 축구와 함께 하는가? 그 매력을 한 가지씩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현 전문가분처럼 말씀드릴까요?
2: 예. 저는 축구를 계속 보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재밌으니까요.
0: 예, 가장
2: 예, 뭐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예. 다른 운동보다 축구가 더 재밌나요?
2: 아, 그렇죠. 그 다른 것들보다 도파민이 훨씬 많이 나오죠.
0: 왜요? 어떨 때 도파민이 나와요?
2: 예, 요즘은 안 그러긴 한데 뭐 최근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골이나 어시 할 때 매우 매우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0: 아, 이번에 네. 2연속 골을 넣으셨을
2: 때 아.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너도 아. 그냥 흥 안 해도 흥 약간 그런 느낌이라.
0: 저는 A매치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는데. 아, 이렇게 느낌 모르는데.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가요?
2: 아, 그것보다는 그냥 안, 요즘은 그냥 안 다쳐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서. 아,
0: 나이가 들면서. 예. 많이 다치죠. 되게 위험한 운동이죠.
2: 네, 예, 맞습니다. 예.
0: 그래도 그 재밌다. 가장 도파민이 나오는 운동이다.
2: 맞습니다. 예. 아,
0: 그러면 다른 선수가 넣는 거 봐도 도파민이 딱 나오나요?
2: 아, 나오죠.
0: 아, 그렇구나.
2: 예.
0: 아, 저도 혼란 골 넣은 거 보고. 팬이 된 것처럼 도파민 느껴졌거든요.
2: 예.
0: 아, 너무 우직하게 짝짝짝 가서 팍 넣어버리니까
2: 멋있죠.
0: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김종진 전문가님은 축구의 매력.
1: 뭐 저는 이제 축구를 꾸준히 하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뭐 축구라는 운동이 뭐 축구 선수 한 사람이 축구를 하는 사람이 뭐 건강도 이제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함께 한 팀으로서 뛰는 이들과의 어떤 그 연대감이라고 유대감. 할까? 유대감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정말 그 공이 뭐라고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죠. 다 다른 일들을 하면서 다르게 살다 온 사람들이
0: 맞네요.
1: 그 경기장 안에 22명이 들어가서 그 공을 주고받고 하면서 뭐 말씀하셨듯이 막 도파민을 막 막 분출해 가지고 막 어떤 흥분이나 뭐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경기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 뭐 내가 뛴 팀이 이제 실력이 부족해서 뭐 경기에 질 때도 있고 이제 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항상 뭐 골 넣고 항상 이기고 막 도파민만 불주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지금 뛰고 있는 팀의 어떤 실력이 상대 팀보다는 좀 낮아서 골을 넣을 때보다 골을 먹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왜 거기를 가서 축구를 하느냐? 축구를 통해서 지는 법도 잘 지는 법도 이제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제 삶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꼭 물론 이제 이기려고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에서 축구 경기에서도 나를 잘 달래고 또 같은 편을 잘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인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축구가 참 매력 있는 운동 경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0: 우리 자문가님이 그때 아까 메시에 대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되게 철학적이고 네. 인생에 담겨 있는 스포츠 같습니다.
2: 시적이에요.
0: 아 시적이라고요?
2: 아 시적인 그 느낌을 받아요. 항상 그 종신 씨가 얘기할 때.
0: 아 우리. 네.
2: 뭔가 인생 철학과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주시더라고요.
0: 아 저 두 자문가 만났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가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 월드컵 보면서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 축구를 보면서 승패보다는 과정을 더 보고 싶고 그 과정에 나오는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고 싶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축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스포츠의 명언이 있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네. 물론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있기도 할 수도 있지만
2: 메시입니다.
0: 아, 그게 메시. 메시 사랑. 하지만 우승은 스페인.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다고 하는데 또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그 12번째 선수. 그러니까 11명이 축구를 하지만 관중은 12번째 선수가 되어서 뛰는데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다는 것처럼 한국 축구가 좀 많이 실망을 줬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응원하고 그 과정과 함께하고 우리 김종진 전문가 정영현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 과정에서 인생을 배우고 즐거움을 느끼며 정말 재밌는 한국 축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 아멘.
0: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축구 얘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네.
0: 예, 이상 네. 우리 전문가였습니다.
2: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Radio Someone Still Love You. 라디오를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잡슈. 2주일 동안 전주와 국내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짧게 살펴보며 이슈의 제목과 흥미로운 댓글을 살펴봅니다. 잡슈! 속보입니다. 호르무스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이란 봉쇄를 재개하는 한편 해협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걸프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미국 투자 계약을 받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해협 통과 화물에 대한 화물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중동 여러 국가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끝에 앞서 발표했던 미국 보상 수수료 20% 철회하고 그 대신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 및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봤나 장난하나?
1: 어이, 드치. 애초에 이란 핵 때문에 전쟁 시작한 거 아니었어? 핵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세요? 아, 전 세계 핵을 쏘고 있어. 아무튼, 아,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네.
0: 밤나는 폭염으로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치솟아 온열 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도내 누적 온열 질환자가 40명을 넘었었으며 야외 작업장과 논밭 등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사무실에 있다가 잠깐 화장실만 갔다 와도 땀이 줄줄줄 난다니까.
2: 아이고 아버님, 물 많이 드시고 그렇다고 참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나니까 미지근한 물로 많이 드세요.
3: 아이고, 저는요,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못 틀어요.
0: 이렇게 더운 날, 주위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 더욱더 필요하죠. 여러 가지 국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0: 아,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인쌤 수업종이 울렸으니 이제 여러분 일상의 학교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래도 쉬는 한 시간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나요? 저는 여러분과 잡담과 수다가 있으니 시간이 정말 빨리,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어땠나요? 2주일 동안 수다 소화 잘 시키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수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까불었던 제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는 재원교회의 김규배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목사라고 하면 안 들으실까봐 지금 말씀해 드립니다. 라디오 방송 선생님께서 꼭 저의 정체를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말해 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가면 레슬러처럼 저의 정체를 꼭꼭 숨기고 싶었거든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저에게 참 독특한 세상에서 보기 힘든 목사라고 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요. 한 아이는 저는 다 좋은데 목사님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아이는 저에게 오덕후라고 합니다. 만화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장난감도 좋아하니까요. 저는 한 달에 독서 모임 하나를 참석하고 두 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업을 받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냐고요. 예, 책을 많이 읽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해야 되니까요. 공부하지 않고 말하면 그 말은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사람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해야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말하는데 미안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는데 미안한 마음 많이 사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책 이야기도 할 거예요. 저만 혼자 말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책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혼자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그것이 부족해서 라디오 DJ까지 하냐고요. 예, 저는 말이 너무 좋아요.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라디오는 저 혼자 말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대화를 즐겁게 나누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잡초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고 2주일 뒤에 이 시간 나도 모르게 라디오를 탁 키도록 저의 기도가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잡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잡수다 친구, 잡초 여러분, 저는 수다지기 김규배 목사였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즐거운 생활 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늘이 다 잘될지어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잔치 시간이 영어로 뭐 선생님들 이름은 뭐
2: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always been you. It's always been you.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시간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신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더욱 익숙한 질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장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질병인지, 왜 생기는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의 신장질환에 대한 이야기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1: 네네.
0: 제가 이제 뭐 많이 알지를 못해 제대로 된 질문을 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괜찮습니까?
1: 아주 좋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오늘도 제가 어쨌든 이제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네네. 궁금한 점들 좀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이 신장질환은요, 사람한테도 아주 중요한 기관이 신장이잖아요.
1: 아, 맞습니다. 네.
0: 저도 이제 엄마가 신장 때문에 되게 고생하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고, 네. 또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신장이라는 기관이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1: 맞습니다. 이제 신장이라고 하는 거 저희 이제 콩팥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네. 저희 몸에 두 개가 있지 않나라는
0: 그러니까요.
1: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신장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좀 일단 반려동물 입장에서
1: 일단은 신장은 네. 쉽게 얘기해서 몸속의 정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필터 역할을 하는
1: 네,
0: 거예요?
1: 맞습니다. 몸속에서 좀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는 네. 기관이다 해서 그런 것들을 소변으로 만들어서 배출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신장의 역할이 이런 노폐물 배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 안에 있는 수분량도 조절을 하고요.
0: 네.
1: 아니면 칼륨 같은 전해질 같은 것도 좀 조절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다 해주고
0: 네.
1: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호르몬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몸속에 산도라고 하죠. pH를 좀 맞춰주는데 굉장히 네.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몸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다.
0: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하나 봐요.
1: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가장 필요한 네. 장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그러면
1: 합니다.
0: 그러면 반려동물들도 사람처럼 두 개를 갖고 있나요?
1: 아, 맞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런 통설도 있잖아요. 한 번 나빠지면 좋아지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서도 그렇고 완벽하게 치료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콩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나빠진다라고 하면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관리를 한다라는 네. 개념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네. 기관이고 치료도 잘 되지 않는 장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이 콩팥도 상당히 유전이 많이 된다고 사람은 저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전 가족력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1: 맞습니다.
0: 반려동물은 종이랄지 뭐 유전이 어떻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1: 아무래도 뭐 종 특이적이나 뭐 유전적으로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기는
0: 네.
1: 한데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만성 신장염, 일단 만성 신부전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0: 네,
1: 있지만
0: 네.
1: 콩팥은 관리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콩팥이 망가지는 건 대부분 이제 급성 신부전으로 오기 때문에 물론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도 좀 콩팥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좀 피해 준다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습관을 좀 항상 머릿속에
0: 네.
1: 담고 실천을 해주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0: 나빠지기 전에 네.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네,
0: 이렇게
1: 맞습니다.
0: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1: 사실은 정말 급성, 만성 말 그대로 단어의 차이인데요.
0: 네.
1: 급성 신부전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신장의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0: 뭐
1: 경우.
0: 뭐 때문에요?
1: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거는 뭐 독성 물질을 섭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탈수가 너무 심하게 온다거나
0: 네.
1: 아니면 뭔가 감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전신적으로 쇼크가 와서 신장 안으로 혈류량이 너무 감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도 폐색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나서 신장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급성 심부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0: 네.
1: 만성 신장 질환 같은 경우는 아까 유전적인 요인이나 종 소인처럼 그냥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만성 심부전이라고 네. 하는데 이제 만성 심부전이 오는 경우에는 아까 지난 시간에 네. 말씀드렸듯이 뭐 결석이 있다든지
0: 네네.
1: 아니면 뭐 신우신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종양이 생긴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에는 좀 서서히 나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 종의 특징에서는 어떤 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사실은 종이 어떤 종이냐라는 것보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고양이들이 조금 네. 더 예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0: 네,
1: 아무래도 좀
0: 네.
1: 그렇게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오줌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도 쉽게 좀 이렇게 네.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고양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발견을 하기 좀 어려운 특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0: 신체적인
1: 됩니다.
0: 특징도 있고 행동 양태도 좀 그렇고
1: 네,
0: 이렇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만성 신부전인데 제 주위에도 이 만성 신부전이 있는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있어서 늘 조심하고 약 먹이는 거 빠뜨릴까 봐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만성 신부전 이게 나이하고 연관이 있나요?
1: 결국에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0: 네.
1: 아무래도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0: 네네.
1: 당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만성 신부전에 걸릴 위험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높다고
0: 네.
1: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만성 신부전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리 쪽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성 신부전 몇 단계인지를 일단은 처음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0: 몇 단계까지 있어요?
1: 보통은 만성 신부전 같은 네.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
0: 네.
1: 이렇게 불러지고요.
0: 네, 네.
1: 사실은 수의학적으로 기준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병원에 가서 하는 이제 혈액검사 수치를 가지고
0: 네,
1: 1기,
0: 네.
1: 2기, 3기, 4기를 보통 나누거든요.

0: 질환이 있는 아이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쿠싱이 있는 호르몬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서 원래는 칼슘을 재흡수를 해야 돼요. 100%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칼슘 재흡수량이 호르몬 질환으로 인해서 재흡수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들이 결국에는 신장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1: 쌓이겠죠.
0: 쌓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신장 안에서 결석이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결석이 생기면 이게 이제 신장 결석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방광에서 쌓인다라고 하면 정말 방광 결석, 요도에 쌓인다라고 요도 결석.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길을 요관이라고 해요. 근데
1: 네네.
0: 요관에 그런 것들이 결석이 쌓이게 되면 요관결석이라고 하는데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결석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결석 치료를 병행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석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신장 안으로 들어간 혈류량이 너무 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장이 계속 데미지를 입게 돼요.
1: 혈압, 고혈압하고도 그러니까
0: 그렇죠.
1: 직결된다는 얘기죠?
0: 맞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먼저 단백뇨 같은 게 이제 나오기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신장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단백뇨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 빨리 치료를 해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이 되면 신장이 망가지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의 원인을 먼저 찾은 이후에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관리하는 단계로. 그러면 이제 몇 끼냐에 따라서 그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0: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는데 실상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1: 아,
0: 그렇기
1: 그래요?
0: 때문에 저희가 약을 먹는 종류가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를 들면 3기나 4기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기적으로 오셔서 수액을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시는데, 요즘 투석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석 굉장히 좀 많이, 야간 투석 이렇게 좀 간판
1: 맞아요.
0: 많이 보셨을 텐데, 투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신장이 해야 되는 기능이 신장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신장이 해야 될 일들을 기계가 대신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저희 피를 투석기에 넣은 다음에 투석기에서 신장이 하는 그런 노폐물을 걸러주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산도를 맞춰주고 이런 역할을 기계가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버는 이유가 뭐 그렇게 걸러준다고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버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람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이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투석을 받으면서 좀 이식을 좀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라고 보면, 사실은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는 이렇게 장기를 이식받는 게 불법이다 보니,
1: 아, 그 불법입니까?
0: 그렇죠. 불법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식 개념이 없다 보니 투석은 결국 말 그대로 신장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간혹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치료가 좀 어렵다. 근본적인 좀 치료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어쨌든 관리하는 방법은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0: 먹는 거 많이 중요하죠.
1: 어떤 것들을 절대 먹이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을 보충해야 되는지.
0: 콩팥에 적은 단백질이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해주시면
1: 그런 얘기하죠.
0: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콩팥에 적은 단백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 양을 좀 줄여주시는 걸 가장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좀 수분량을 꾸준하게 좀 보충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1: 그리고
0: 싶습니다.
1: 그리고 그 어떤 지정된 사료만 먹어야 되나요?
0: 지정된 사료라고 하는 게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양을 좀 줄이는
1: 줄인
0: 거거든요.
1: 사료.
0: 그래서 단백질 양을 줄이는 게 사실 단백질을 대사하고 난 찌꺼기들이 가장 콩팥에 이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적은 단백질들로 만든 사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백질 함량을 줄여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아까 좀 말씀드렸을 뜻이 이제 원인 자체가 결석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결석을 녹여주는 사료 약을 먹든지 아니면 결석을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사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석 종류가 또 결석으로 좀 말이 좀 센다라고 보면 결석 종류는 크게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나 스트로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칼슘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0: 이제 보통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에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스트로바이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의 순수하게 식이적인 영향으로 생기는 결석이다라고 보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석 성분 검사를 한 이후에 칼슘인지 아니면 스트로바이트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사료를 바꿔주신다고 하면 사실 이제 스트로바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줄일 수가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안에 결석이나 욕 안에 있는 결석을 좀 녹이는 데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사실은 요관 결석 같은 게 좀 굉장히 좀 찾기도 많이 힘든 편이고 한번 요관 결석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네. 있는데요. 요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작은 결석으로도 폐색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1: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0: 맞습니다. 거예요? 찢어진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막힌다 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콩팥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오줌을 생성을 네. 하고 배뇨를 생성을 해서 소변을 방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네네. 이게 막혀 있다 보면 사실은 오줌을 만든 상태를 콩팥에다가 직접 저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네네. 되면 이제 콩팥에 물이 결국 이제 소변이 찬다라고 해서 이제 수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콩팥이 아예 망가져 버리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이게 결석인지 만약 요관에 결석이 있다라고 하면 수술을 통해서 사실은 결석 그러니까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인공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길에서 결석을 제거하는 거는 수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고 네. 사실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줘서 콩팥을 좀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요즘에 많이 시술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방법이 있군요. 조금 전에 이제 콩팥에 적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료를 먹더라도 고기가 없으면 안 먹어요 하는 강아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0: 사실은 그런 네. 경우에는 네. 고기를 안 먹여주시는 게 맞아요. 네. 맞고 차라리 좀 고기 향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1: 사료 중에요. 사료
0: 중에 그런 네. 것들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을 먹을 때라도 조금 정말 좀 미량의 단백질을 네. 좀 먹여주시는 걸 추천을 하긴 하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단백질을 안 먹여주시는 게 콩팥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네.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그나마 단백질이긴 하지만 조금 저단백질인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조금 먹이는 건 괜찮은가요?
0: 조금씩 너무 안 먹어서 먹는 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단백질 자체가 콩팥에 무리를 주는 거는 맞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약 단계나 신장 단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수의사분 선생님과 좀 상담 네. 후에 좀 식이적인 부분이나 사료적인 부분, 약적인 네. 부분 같이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사실은 단백질을 안 먹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최대한 많이 네. 급여를 해주시는 것도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가장 많이 먹는 게 좋지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습식 사료를 먹여주신다는 네. 거나 기존에 있는 사료를 미지근하게 불려서 주시는 게 굉장히 좀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기 정도의 판정을 받아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0: 저는 1기 때 관리를 하는 거와 네. 2, 3기 때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1기에 속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만 먹고서 평생 1기에서 머물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는 정도로. 경우도 있을 정도로 네. 사실은 1기 때 관리만 잘 해주시면 사실은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사료, 식이 관리나 이런 물 먹는 거 이런 관리가 되는 아이들은 실제로 약을 끊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신부전 약을 먹진 않고 예를 들면 그냥 혈압약 정도를 네네. 먹거나 아니면 뭐 단백뇨 약 정도만 네. 먹어서 사실은 더 단계가 나빠지지 않고 그렇군요. 유지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네. 사실 신장은 제가 이제 관리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신장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알맞는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신장 관리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정기검진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다.
1: 네.
0: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건 그냥 소변하고 혈액만 있으면 간단히 알 수 있는 건가요?
0: 사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네. 제가 아까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는 기준이 네. 뭐 BUN, 크레아틴, SDMM 뭐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그 혈액을 뽑으면 간단하게 대부분의 병원에서 한 15분, 20분이면 검사 결과를 네. 나올 수가 있는 검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제 콩팥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내보내면 안 되는 기관이세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약이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는 걸 이제 단백뇨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람에서도 이제 단백뇨가 좀 많이 문제가 그렇죠. 되는 경우가 많이 네.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도 이제 신부전 초기에 들어가는데 단백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단백뇨로 인해서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간단하게 오줌 검사로 단백뇨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백뇨 약만 먹어서 사실은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거를 막는 경우도 상당히 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오줌 검사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단백뇨도 예방할 수 있고 네. 치료할 수 있고 단백뇨는 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네. 할 수 있고 신부전을 관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기 검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고양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0: 네.
1: 고양이도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두드러지는 어떤 신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까요?
0: 사실 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나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을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이제 급성
1: 어떤 게 독성 물질이라고
0: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고양이에 있어서는 백합 같은 거 먹여주시면 안 되시거든요.
1: 꽃 백합 말씀하시는
0: 네, 맞습니다.
1: 거예요?
0: 그래서
1: 그런 걸 먹어요?
0: 간혹 꽃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있는데
1: 나비나 벌 이런 걸 좋아하다
0: 네,
1: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네. 같은 경우에는 백합을 먹게 되면 급성 신부전이 오는 경우가
1: 그렇군요.
0: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는 백합을 좀 절대 좀 멀리 해주셔야
1: 되실 것
0: 같아요. 화분은
1: 두시면 안 되겠네요.
0: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보통은 뭐 포도나 건포도 같은 거 먹어서도 신장 급성 신부전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1: 네.
0: 아니면 뭐 요즘에 부동액 같은 것도 많이 먹어요. 아유, 산책하면서 부동액 네. 먹고 사실은 사람 약을 먹어서 급성 신부전이 네. 오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열이 나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일단은 뭐 당장 갈 데도 없고 하면 아 이거는 우리 어린 아기가 먹는 우리 아이가 먹는
1: 해열제니까
0: 조금 먹여도 되겠지라고 하고 먹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1: 네네.
0: 요즘에는 그렇게 어린이들이 먹는 거에 굉장히 좀 잘 안 먹다 보니까 달달하고 좀 향기나는
1: 맞아요,
0: 것들을
1: 맞아요.
0: 많이 좀 해놓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것들이 약인지 모르고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막 핥아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 그게 이제 독성 물질이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적당한 약이면은 약인데
1: 네.
0: 그게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었어서 이제 급성 신부전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좀 급성 신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이지 않나.
1: 그건 얼마든지 보호자들이 조심해서 막을 수 있는 거니까요.
0: 그렇죠. 이거는 조금만 네.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네.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네. 얼마든지 관리하시기
1: 그렇습니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 패키어 라이프 오늘은 신장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발견하는 게 중요할 텐데 물론 어느 정도 노령견이면 이제 신장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이럴 수 있지만
0: 네네.
1: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검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0: 네네.
1: 어떤 증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나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어떤 증상을 먼저 보이나요?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0: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방광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가 오줌을 싸는 거를 좀 불편해한다거나 네. 너무 많이 싼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쉽게 알아차릴 수가
1: 네.
0: 있는데 콩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픈 거를 보호자들이 눈치채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질환이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콩팥이 많이 나빠지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대로 배설을 하지 못해서 그 노폐물들이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와서야 대부분 알아차리는 경우가
1: 네네.
0: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저희가 화장실 가면 암모니아 냄새 많이 나잖아요.
1: 네네네.
0: 그게 이제 암모니아를 저희 몸 안에서 대부분을 이제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암모니아가 몸에 축적이 되면서 몸 안에 이제 질소혈증이라는 게 오게 되거든요.
1: 네.
0: 그 단계가 되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구토를 한다거나 더 심해지면은
1: 네.
0: 이제 경련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밥을 갑자기 안 먹어요. 아이가 하루 종일 구토해요. 누워있어요.
1: 물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0: 뭐 그런 네. 상태가 돼서 내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네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 신장은 제가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1: 그러면 그게 보통 몇 살 때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정기검진을?
0: 통상적으로 6살 때부터는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치를 보고 우리 아이가 콩팥이 좀 안 좋은 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콩팥 정도는 수치를 한번 콩팥 검사하면서 청진까지 같이 한번 해주시면 심장과 콩팥, 네. 심장과 신장 두 개 다 관리를 좀 할 수 있다 네. 보니까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다. 수치를 봤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네. 정도씩이라도 혈액검사, 간단한 혈액검사로 네. 충분하게 발견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러면 혈압이 좀 높아요. 그러면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0: 아무래도 이제 혈압 자체가 신장에 굉장히 많은 무리를 주다 보니까 네. 혈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혈압약만 먹으면 대부분 다 조절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뭐 그 정도 혈압약 먹어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지 네. 않나 싶습니다.
1: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애가 너무 물을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0: 물을 너무 많이 먹는 네. 증상은 또 뭐 당뇨나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든지 또 적당한 게 좋은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소변 양까지는 측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물 마시는 양 정도만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1: 그걸 얼마든지 잴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이제 네. 얼마든지 잴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너무 많이 급격하게 늘거나 급격하게 네. 줄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아,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또 모든 병에는 이 조기 발견, 관심 그다음에 초동대처 이거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렇죠?
1: 역시 신장질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게 꾸준히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강조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아, 저는 그냥 정기검진이라고
1: 정기검진이요?
0: 네. 왜 그러냐면 네. 1, 2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 3, 4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차이가
1: 하늘과 크다 보니까, 땅 차이다고 하셨거든요.
0: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 1, 2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3, 4기 관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매일매일 병원 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1: 매일이요?
0: 그럼요. 이제 많이 안 좋으면 수액 매일매일 맞아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4기 정도 되면 관리가 너무 힘드셔서 네네. 사실은 조기에 발견하셔서 1, 2기 때 관리를 하면 충분히 3, 4기까지 네. 넘어가지 않고 충분히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 2기에서는 얼마든지 식이요법과 약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거니까.
0: 맞습니다. 네,
1: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고양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강아지 위주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고양이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0: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강아지들보다 제가 근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좀 심해지면 밥도 안 먹고 기력저하고 구토 오고
1: 산책도 안 가려고 할 것이고요.
0: 그렇게 네. 좀 신호를 보내는 게 있다고 하는데 네. 고양이들은 사실 그 신호가 강아지들보다 더 늦어요.
1: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산책을 나가는 아이도 아니고.
0: 맞습니다. 그게 더 늦다 네. 보니까 사실 강아지들이 내원을 하게 되는 시점보다 사실 고양이들이 내원을 하는 시점이 훨씬 더 치료하기가 어렵게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좀 심한 경우에 내원을 해서 치료가 대부분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강아지들보다 고양이들은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양이는 또 특발성 방광염이나 이런 하부 요로기계 질환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치료를 하는 동시에 계속 악화되는 경향도 많이
1: 병원에서
0: 있어요.
1: 치료를 받는 그 자체만으로 스트레스가
0: 맞습니다.
1: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치료도 좀 많이 어렵고 한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뭐 주기세포 치료나 이런 것들 치료가 좀 예전에 비해 에서는 좀 많은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마저도 뭐 3, 4기보다는 1, 2기에서도 훨씬 더 주기세포 치료를 네. 하더라도 효과가 좀 커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좀 조기 발견을 해서 조기 관리하는 게 네. 중요하다라는 말씀
1: 그럼
0: 외에는
1: 고양이도 네. 몇 살 때 정도부터는 정기검진이 들어가면
0: 똑같습니다.
1: 6살?
0: 강아지랑 비슷하게 네. 6살 때부터는 네. 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고 네. 요즘에는 좀 조기 신장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좀 발견하는 확률도 좀 많이 커졌어요. 니까 간단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만으로 충분히 검진이 가능하니까 좀 그 부분을 1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정기 검진.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도 왜 40대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있고 50대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려동물도 정기검진을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1: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곽규만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신장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신장질환은 워낙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이긴 한데요. 그래서 보호자들의 어떤 더욱 세심한 관찰도 필요하겠고 정기검진을 놓치지 않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펫케어 라이프에서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이었고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반려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9시 평화동 마을신문과 꽃샘라디오가 함께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인입니다. 이 시간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은 7월 11일 전주 완산중학교 강당에서 진행한 전주 마을교육공동체 7권역 별별마당 소식과 함께 완산중학교 미디어 동아리 라디오 스타 학생들이 실습방송으로 제작한 미니 프로그램 전해드립니다. 음악 한 곡 띄운 뒤에 이어갑니다. 에이스 오브 에이스의 뷰티풀 라이프.